0: singhe jobu na ba kun kan song da da chi chi singku chu bi le chin ti ne ba yong long chin nin chin li kong kam ke long chin cha nga da ngi ji bi yu lam xie bi le chen shi de ling ge le chin na din ji ji bi kun zhe ne zhang xiong jiong jie nga zuo le bie sang ma na dang la kang de ku jie shu ji san zhi la yin singhe lin ji tian li da ji dong ji ne zhong xi da ji dong yin ga zai yin xin tian li jiang ba yin bi ni din la mi ni shu ji san zhi la jie ni ti di tian kong li zhi xi ni zhe kang zu jun dang 哪些班级培级动物忙说你唱你就跟马动物有个年龄抗击年轻写的忙做这用班盘的用语来电忙的经济也不是拉不得中期电影了明年这个节当院经济当经管处人民投人工的卡拉空间写计月比空气各自投也不是谈谈中正中的一笔明年拉看这个节对着节计算账的中看可有的没线所谓对着大不一当 有个娃儿以往古时节做恰做行吧撒布多特月了拉根迪克节当梦拥挤别节谈赞中的军军地名扎家用军了切特别先顿扎布将一月敌人北京龙城年轻理工看给龙城节我当一句比学了西北的节能让兄弟节我做别上文了三只拉当拉根迪克节就都过节单居米家的这只区域
1: 다단다 가지 라간 통데리아 김장 중간 내리아 그래서 우리 지게 샤시 내리려 봐 그들네 고추 저게 년절이야
2: 다다 능은 지 어 녀동이 슈적지기 진행이 비쳐간데 문에 추잖아 이거라 때문에 니 숨질 매발 나도 전정 아니 긴다면서 어 뒤 갑자기 솔직히 어 샤민들 다디네 조르디 간저기 샤간게 어 강부디 개비 제일 나 미강의 강비 비제르디 약으로 차 두 젠치들다 강바 동바 샤샤브단 가진 자찬데 지금 삼릉 인비스 저지다 내구이 녀치서든 지샤브디 주비니스르지 녀징이슨 지샤 이 변주기 녀비식 접템 걸 다지 당문에 젠다 김선종과 유교된 지기 다 변주기 어 변제 종교된서 말망졸 시어주 내가 저기 엠조니 어 지금 정강설 강민이 승소도나 아 변제 비게들 숙제를 두째 용바 나는 이 소스 대 강민이 전에 지금 내가 지다 클라스에서도 봐 책임 좀 물으시오 그 동부시라 샤넬이 변제 변제 팀 만들지 로스만게 근데 마 세베게 책 만들게 되봐 어 장난공가 어 대표님은 먼저 내동기 저체디 전설 대비 차전 또 건지 카디디 조스디디 이골을 봐온 또 도전 미저기 도전 이골 카디자체 정강일 도전 빈데 숙제 노스체 또 하고도 간지 정 이고지게 내동이 정일로 어 도전 템바 어 주주 도스된 이내 임신다 어 노담만데 тема чувствует джаму цу турчани. Только эти югоги нам раньше нагол. Вот и эти та тема лейла. Мангал чеке, нюнгал чинга, кангба сум зонга цу. Не чене чашана, чук цу кесу, чувствует чекадынже. Та жикаше ячене. Югоги неленьки. Кимзан джонган цу эки сижу якус тенсу. Та дине чашан, топонгин не чана, ngabchi chuk chuk kala, bogi dile. Da di nang lo ne che peng li rishu. Da kwa sa ji cha yin le chik de. Kim zang nang lo yi zang zha tu yun da gum shi ji wao me. Ba wei nang zha, amin nang zha, bu wei nang zha gana. Che gang ga zang zha le dang nang che bi yu du. Di nang lo di kim zang zhong ga suay ne le. Ma sha me kyo su chan bu rishu duwa lo. Da nam gyu ne kim zang nang zang zha da dian zu dang nang she me. Da che kim zang zhong ga su me ne. Kora ma shi ne. 장대 꿈시디 비내 메디 나 지금 주발에 나오기 매겨서지 드세요 말래

Langa de

0: 생길린지 라캉 데클린데 롱쿠가 동초 충충징니 야용제 영진 종달 시도 폐지 중대는 당거 양다비 시주당 예는 리지비 허전당 망조자 용들리 行为一把 原马归把 시시 마제 라캉 데클제 폐지당 중캄지리 공점니 타도제 양다비 시주라들 전초터바 첸터라 대위 탄창 멍멍자 로카 당라 시오니 당거즈위 탄창 라주디 유롱강사라 조시제 니마현니 딩링당 폐지 중캄 타도지라 흉내자디 망웅제 대시람버 공인캠이 쉐이 여바양 천제 여바시 팅디 베종룽티 닌친리공 캄길룽티제 나당이 주비 휴람 시비를 지낭 랑숑 용제 나저 삐성마나 산주라당 머지 단주당 라캉 데클제 안저도 꼬라 카다시 인여비 지제 문티디 신낭 여바셔
1: 라캉 데클제 차샤나지 레슈 망체 가라저 총대나 라티고르베 야는지
2: Chilol

0: 다 진다 티바 어 개복고보단 레슨 샤무디 교회바 샤미야 숭롱시 광도지와 어디다 간지 어 로추 수진 간지 어 자공창 수 대직 망조대 경기사 비기 샤무디 템네 쇼 망조부터 녀야지 딩광제디 직중광제디 세샤 대망조 샘제 제모스르지 신 가시 진에 샤무라비네 월레디 정스마르지 이디 겹쳐나도 어디 내기 샘제 캬모르지 도저 구이하고 좀자 다디서 부윙게 남장바센 장디디 직 자궁 장디 갸야 더도와 양 세슝게 지시기락스 마저도 땅제 장 자궁장 교수 다들 차상 강가라 다미 세슝게 갸교 쟁안지게 니슈된제 다조미 망조 심제면 소에디 안당바 어디 치제다 다는 예찬 그래 첨르된서 땜보 망조이 벤주 용보된서 땜보 다다는 안주이 사간 디구이네 차찬 지 로직이 개몽 벤주 도구는 차찬 지금 딘제스 리그바 다디노 로네 차찬은 안주 로자 종 용기 칭이다 나동 주시샤 다디노 차찬 안주디 디스 토이바 다디 단다디 제나 망조 용보의 땜보지 능 안주다 미정 개길학주 다디노 라자 겐고 디아바피노 다 레슈 란 치토기 시기즈메 쿠즈시바 세치 장네 마 어 거의 레슈 제교기 라즈드레 치갸다 숨주스 다 토시고도 갸다 노치 쿠즈시샤 다 이치 지당 임베크도 치갸다 숨주스시 네노라 다 데니드바네 차장한 저지 샤무단디 고신데 베디지골 망조라지골 치 지시장 지만주기 다 덴즈네 차샹다 딩월 중용매비기 용보 사브스르시 말베 다디 가불을 제관제 레베 사브르치 디디 칼레크시지 아마레 르체다 고이 어 용보네 체나 다스 추레 디젠 어 코시데 총베 용보네 차잔 댕이도 바 추집시듯이 어디 챘다 용보기 칸네르스르시 르젠자기 제전다 단다 강가 차샤나 지에 당주 경기 레전을 타고 제 망조이 용보 안당 망조이 인데르 경제대 안당 두 샤제 다 간다는 건 저기 초용내도 대빈다 먼저 하는 서치디 예동이 슈즈 지로데 두빈다 단다 남슬라오데비 윤도도 무슨 두 침매만제 레친기 다 간신 어 냠디 벤주고 토도 차선 강보다 멍시 템불지 두 제샨데
1: 사람 총대에 내려와 레지 레스르기다 닝궁 저야게 체드게 좀 좀마 로마우제 다가라네 근데 난 두고 살아 되게 간다 총주 에디 저만나게 체 답야데 되게 다 돈도와 요르베 먼저 파마도 안 줘서 들을
0: 저건 예 카르셰바 당은 지티고 이기 저건 지루디 다디니 부빈서라 시고 상전전신 남자다 대체 치시비 구주도 당제 다디나라 망조 레슈제네 차잔 미죽지즈 레슈지도 다디네 간지기 치 단다 녀동이 스틱진네 단바 다 지베기 디바 사적 지금 데블레치세 무캐 안 계셔 다 소스 사베제 요다 강가 동제 와 갑조네 제나 야게 철도 쳇두긴 설지 다 단다 간지기 치 사간 디구기 경용기 변조기 돈의 시위는 다 염디 변조기 갑조서에 대 앙당 물으셔 다 이 염디 이디 변조디 초구차비나 다 망조 이간이 낸다 전수간 거 뒤도 세트그로 다 이 사진 당한지 지 우인이 우지기 견조해 말발 다 이 강가 망조 계기를 확실히 팀장의 재난 얘기야 이슈락스 두세바 다 디난 차샤스킨데 간지 녀동 이스틱지 내출라 다 냠디 배추 폐게 로야기 다 딘시마소 망부 세시바 자 조르 디 간신아 비게 강로사야 갑자기 다 간지 라강시디 지 사조간에 빙예디 망부제 다 지

0: ཁྱི ཕྱད མི ཁྱི ཕྱི
1: Y yo estamos, sí, Torado.

야. 다부두 체다 고보텔라 자라 레레샹도 고보다나 알로 남게 두두도자 워리 롬바 착게 착조조 롬바 미키 던도도라 소닥도게 빠다도도 나 소촌알로게 던도도 만나 체티 던도도 까나 미게 사자도도 두 우글란 나코 사바도 다는 스모 차바 먹도도 스모 차바 먹고텔라 호텔마도 호텔 중에 호텔라 체다 고보조 두차가라 안초페로 리차타르바 나코페리 텐두 버보 두만보페리 너샤 너차 탐게디리 모섬 데미텔라 멜라 우두 체다 고보테 에타오리 우두 체다 고보조자텔라 딜타몰라 만다데레 코토야라 따베카토 코토텔라 따베데베 텔라 신트남가데 따이데 게바텔라 따베데베 게바텔라 따카텔라 삼버보 체다 쵸디오리 텔라 코르카데레 따베데 다케시 텔라 따자오리 짠나코케 따마 따자요리 따텔라 무와 고커요리 텔라데나 다사담케 따데 이도리 고제토데나 따자오리 따텔라 너르 차자오리 다네네 두제게르보 뽐바텔라 토네나 아슈 두제게르보 에네 이도리

Tokosa jenke zai, apo ye ye ye nyingbo ngaya, tu tere antawa.

Serbo do ya,

마지 저기는 먼저 표 메시지 로가지 자조다 담비기 방주 망주 중지지 몇도 동저지 인스시에서 다 뒤에 나네 대사계를 동디 먼저 더디 좀 아이유랑 그 다유다 공연랑 그 스티 디데지 차요 뒤인스거야 굉장히 가르려서 좀 다른 은에 차시하서는 리중 레리기 처도 대사계를 동디라 전비는 기 중지 냥아기 제보 제수 등재지 차요 대사계를 동디 다지 광장스네가 최강의 장지를 때디 좀 기사계를 동 피외기 친부 윤지기 동장다 지었으면 중요해요. 대인지 중재량한테 제보 인수 등재치셔요. 니네 기사계의 중기네 나의 지조기다 지금 지시리 막둥기 롬로회 변조기 지시리 지신망쇠다 폐기다 중지교제 그게 도를 신주체교수는 제시인단의 하장기 친구요 대인도 전부 기사계의 중기 인단직 제자 근류기 정신에서 대시하기 숙내 차이샤와 이는 야가기 망하 바랏니에 독주의 라마니에 독주의 대신 다지 시라게 중주인형아 동주 육이도를 크는 다지 피제도예요 풍성초주도예요 왕조 중부 망부 디제 디기 중 동주 시에 용도 정도 대사계의 중디 도동의 표준성 지도 지도에서 주기여래라 반란계의 지만지만도 주기여래 디인디 디 다지 대사계의 중디야 진단 친구 찍으세요.

만나 아싸게 이렇게 아 투주긴 거워자 진짜 여러분 얼른 이 도미네 차원에 가잖아 골라 하두 미미 아짜비 다트 푸다 다 동게 투르켄 잡아 두게 치다 아구 버텔라 라마 캐서 너베 덴두케 라자 따바 할리 미 서바테

Ya,

Yeah.

0: 메셔너 조노당 채소라 뇌치 동기자 뉴스룸이 경귀 유인
1: 메셔 응고시즈나 난초 겐다이 윤선지 야근 등지 메브라 이자난급이 샤와 다이킴부히
0: 남마당 로닌 칸소 모초 좀뒤 체서 미치하우이 조진주지 제조 시무롱
1: 난진이 장찬지 로귀 강슝도 팀이초라 사자강슝도 메카소무초 다동 디소당기니 차라 재미켜

0: 那时候的百分之六千不一样，是吧？那今年的涨八了，你平常拿了这边的了，但我做怕做给这些都涨八了，因为今年十四节过呀，是吧？现在做朋友跟拿了这边的了，但是这个春节没见，明年冬不打折的，你就慢慢接了，大部分就那这些我老我姐所用啥的，下属起码卡不起来，你属起码零头没啥的，不就跟大家给这些单也不是这么准备呢？啊，没跑路跑了的。 别的最特别的，刚一些不是最的多吧？别的，俺那所有的长白了，俺那哪里一边的这，给些的是些的长白了，是不是？是谁接过呀？这个，特别是老有别个的，这些过呀的，给钱不用送着。俺那，俺说他经常老说这些的，怕嘛也不接过的，不注意账不接过的，第几个买不接接？俺那样，第二呀，八百个，特别是，他老人当悄悄的，俺这特别是，有的别是老接，俺那俺说给等这些的长白了，俺说等这些，是通过老兵些的，哪里？俺那。
1: 그랑기다
0: 당봉은 좀 미핀수 봐. 또 쪼바쇼하게 유시요래. 그래서 그런 데를 잡으셔. 유시시디야. 다 당부대 가르치는 잠발이야. 미핀수직 도와다야 소리지. 다 나은 리베다지게. 다 미츠북을 직대다 세자로. 나 띵 알아. 근데 요요 알아. 제제 레지 때가 나 미츠 아질 직대다 세자로. 미츠 좋아지더라. 간다지게 만보지급수야르바 난조 미신다 까당야디. 미생아도 돈도 토림놈 되게 게지도 좀 뒤쳐나 숙침시고도 다 보고 조에 짐시 짐시야 철철 주도 좀 말이야. 라랑 소소 렛츠 왕제 유비 게 저와지 겹대고 도와. 안 뒤 가서 단대기 파만남비 게 배다 까당야지. 가바족이 주로 봐. 가발에 조먹고 다 알고 안 까당지 대비는 인 오늘 이제 부고 있는 뭐 집에 차도 도와. 손자 아니 지게야 까당야디 되지. 아니 간다
2: 디나제브네지
3: 디크스쇼니르스케베나 미포조 도다스데레야 스메나레야 지금 신기 군지 리그도와 비히원데 지제다 나진다메바 게레시기사 딘지 리그도와 지상코 파맹원데 차샤나 내가 부고야레야 준야스나 민도야오 조유기리데다 타 도네시나 부고스나스네 자 염난 포조데스나 더 커나 호슈킨 칼라 칸섬스티제 지 야승칸 타샤요 야승칸게 내주 망부로와 디제원데 차샤나 야코 지 강연지 수고유스리 오 디제 용도와라 지제 도다야데라소
0: 롭디티 그러나는 딜리지도 계속 소소 교동이 좋아시 견되나 미신다 도와 마스터세

0: 나 저번에 이제 베베 담배 날에 듣는데도 긴되는 말듯 돈되는 얄듯 근데 저것까지 되느라 봐 돈되는 야때는 수술이 병원도
1: 야되는 거지
0: 이제 다 근데 도와다야 되게 간다 포도 쉬우시던 거 여유자
2: 지 진이 다다 든리세는 안 소소게다 뇽초다 든리지 희용되 잠바 가시 도와테 담배나 뒤뒤 잠바 생마카조사데 나르르 봐 이나야 녜야 천장로소 든리지나 로가 찬롱숑자 녜 다다레 나랑께 지 어 양 다시 대랑 된지 미젠 발라던데 소소게 배제 야베나 소소다 냔도 연베다 소소 초박 미나자 초바텔 되다 미초 초박 근지 지금 인도가 저 초바서 저 군조에 냐자야 소라다 양 소소게 지 저 소소 노다 라소발라 어 되다 다 미초 걸 호주 지금 인도에서 하나 什么 소소 춘추 간에 천장 호소 근지 냐나 소소 그랑 그게 돈에 디야베나

0: 아니 디다 작지 다 쿠란기 제비네 당부디 대십 지구레스 미신달에 신지지 주요 말레스 아니 배자신의 단데 급수 입니다 이 공도 쉽나 이제 계속 나 까만가 제례요나 장두가게 딩도나 까만가 제례소는나 디 단다 응으레스 단다 응으디 나 러비나 응은의 제례되는 게 케링으로 봐 디 메임지 크도 신지지지 딩도나 미두부레스나 디 신지 자르고요 레스 아니 안전 넘주 초에 나로 망치지 다 대신 만접지 신지 장량도 두고요 레스 배경아도 나한테 로인도 잠발에 부구지 카바데지 대도나 다른 니마가 봐 카바데지 대니베 봐 장롭 좀 제지니메베 부구 결을 두고지 럽지 대비나 디 신지 자르고도 대신랑 제비나 불안당이 주정 아반에 던데 주도 조금도 주도 찍딱딱지 카바데지 대소 다지랑 카바지 마시안데 간당아도 대신 제지 럽이나 아니 미빈츠기 신의 바지 롤린데 야부지 용토그레스 심어도 미파저딜리아 카두 신지 제제 단다 디왕기 미디 두부레다 데네 지르드 잠발레 아니 파쇼기 남상 고송 지그레스 딩도라 게나 두부지르 레드 잠발레 응에 남사 가르고도 오 당가 비게다 두부레스 지제 남상 타제소 다테니 레드 잠만 니파 렌차다 부지 마겸나 방항원에 기게 두부지 차서 거리 다쇼 두그르와 제자 당부디 인지미니 대집 제벌의 신지지 교 말해서 전다 가리인부디 사자 안대지리아 두주 안대지리아 지난게 된다 안대지 제샤스 디바 당부디 세부지라 그래서 된다 딜 러브 마도비 된다 딜 띠인지 미야고르다 두그르다 딜리지지 디간에 믹세 퇴바스 지금 맞아서 당부 어디리지
1: 디당에 직대 할애미 지 부구 좀벤 바래다 강에 망고 되게 수수께게 야 미랍자래야 야고로스 겨도네 수수부구가래야 로스께 Ya utuh bersih dengan yang mendukala. Ini ya dinje kala ya cibu gue dinje jauh cerita sembang ini lupa istiwi di kan di sekitar cengmen kuanjau sedih tuan. Tapi cangco ke cikcun tuh semua re. Dinje sini kala ya wu din ya le di jauh cido kira tanda senji sa macam sumpah nasi. Ane buku sa di cun tuh sampah dinje cikgu sama le sedih tuan. Kau buku ta pasu cik kapte sini kala ya na susu pegi. 슈기 진시기 염나 파메지 왕차도 배주시 제보고야 디 마치 리치스 이제 슈 타고 된 제제위나 안 보고 스메나래 지금 신기 딜레이 온 거리스 퍼줘라야 주불러야 숙마르에 다시 안 가서 북디 주불 십지 로기사리 온 거리와 디제 리그리스 다 보고 대 결혼 독자 도슬러비나 안코 자와 시토 내용을 우리 직사대 딱 나 독자리스 이게 독자 최선사 Yamna jing menani da pinga du jia le ge su su ya wei yin ba zha zhe che sa de zha zhe che sa de bu di mi xin ba la ya bei le xue da la su bo da kana wo tin zhe tuo ni chun gu yo de sa de su du ane jing men de cha xia na ane ta ta ji pa me nga wo di zhe ge ge ti le cha wei lian ji lo su su da kana zu ne yin bu de ka zi lo su ge ne qiao ni pin tuo am du du zu ge sa de ne jing neng zu wo tin zhe ji ge ka ne nga re su ne wo yong men zhe sam sa de ji yong ge che san bu sa de jun du zhen ba yamna chik chik zo rabu suwi ne chik zo chitam de pame peke denge mahim che nyamdo yala ya kata rabu che bukta choleng che dito langa nye kante chika chong zay rabu chigo yina chizu kane kaba chika kaba rabu tanya yina nyamdo choleng che chik zo tama su ne denge suwi denge suwi chasna ane ko inji minji zizu yako che wale che che sikdo ka ane dinje mo chung du zamba pame ngone chashane peke takta zisung chima dobo yamna bukwe to ne zisung chima dobo yina ten lamsa yige bari yung kuruwa chasa ane wo dinje chiche 네 용구유자 부근에 지금 밤에 직축 작부근에 준비네 내급다 준도 그랬길래 친수 중나는 부대니야 직견 전부 이제 쓰고 유서래
2: 어디 이제 제도 대제라
3: 데링가 리몬더리니 치나 겐가존데 치다 겐티지 도지라 니도 냥도 겐티젤라니 시나 신난탄기 자히바 용히 여기시니 리무 여기 여비 지지의 문티대 린치 심벌 가스혀
2: 다도 미젠발라 지니엘라 따지제 메발라 타지요데 자마 미젠바 그 세나로라 하마고비데 알레지 도트니 제서 산사케 만종은 이제나 파츠 산로 다메나 던데 용사리 아제
0: 나줄 합제나 제비네 다 롭주야 부르세다 롭주 두구르세 주마 다 딜레유네 자마 롭종야 부유네
1: 그리고 타제 롭주데 타제
0: 롭주데 야고 이미지다 롭종야 보면 안 보고데 두고 이마 두자이 미소리 근데 뜻이 도메 봐 오늘 이제 말 봐 만종은 이제는 지기 약 두세데미 다야면은 미수수기 기체인 적 말 봐. 부카시 셰단 가고 가지 류제 기르 봐.

0: kashi yang mil samshi je tu kashi legen jun bo ani kashi yang damshi le keba kana misu su su chi chi ju ro de ma le ji ka tu a lob jun ya bu yin de ka tu ma zo chi chi ji bu ya ge lob jun ya bu me de ka tu chi chi ji bu de du ge de de ne ji ge ne zo ani bu gu zo de ani xin ji ji cha bu shi gu de ani ga da de ne ma zo ge ji de ji ya gu ro ge ani cham che xiao yu ta
1: de je la da da ja ka ge lo su ge si ji gu thone ka le ka le ta ja che ba cha ja chen bo je de ji lu zai ya bu zai ya yo jo cha zang gu ge tu mo ge chu che de la da ya da da da chu de ka la shu ya ging ga a de ma dong ga ma na ina che ge su na ji den de je na an bu gu mang bu ji la ngue su de thon ji da man ji ka su khran la yi chi se men ja po pa le bi tu che den de la nya cha che chiran ka yang jung ma desa chiran du bu resa ya sona ane khran gu ma ji ge jen ba ke gen chen den de yon jo da che ge su ma na ji lu za la so ba den de ye sha do la so ba yin sa bian da bu de ji na
2: se zo
1: za go cha do
0: de ji ji ji an de ne ngo su ge da si tu la ni ji de za ma da bu de 대십 제발에 신지지 요 말이스 님버디 아니 가서 콘도 넘는지 촌나세지 응안수기 수수기 촌난 가리긴버디 바 세블 랩톱 거리스 된다 답이 제잖아 땡기 나쁘게 까망아지 제리 차샤 제리도 좀 말이야 띵도 지랑 까망아 제리자 그나 신다드는 년에 레자소 근데 등대지도 좀 말이야 나 촌난 가리지도 좀 말이야 랑기 된다 되다 개친 뭐지 맞지비 원기 나 지금 남자십지 랑주 니니 셈십지 교주 세줘 봐 수수께 셈나게 인지미니 촌나디 파 인지미지 럽도 거리스 부구지 니미지 강하게 가바데지 대외비는 먼저 파마지 외비는 아니 남자십지 랑유 그러와 촌나디 십지 개침을 해서 봐 세타주지 봐 럽도 해야 돼 불안 주저 찍지 베디 가바데지 대소 근데 이제 통일의 점을 아마 생각해 남자 십지도 좋아 아마 랑기 믹도 돌아치면서 베디 남자 십지도 불안하게 베디 미치고 안에 돌아치면서 남자 십지도 접근한다 생각이 용솔티 인지민이 봐 세부지 유튜브 거래스 믹세 먼저 다 중국 나와 재미난다 야면 먼저 비리 남고 재미는 수준기 왕기 미망고지 마 꿈지대대 거래스 손나한테 봐 럽 신기요 말했어 럽 두고요 말했어 믹세 난기 아마솔 진비나 소소다 난기 디치도 깔레 똠나 다르베 제브데르 세날 강에 디르 리부 강에 디르 이네네 망구지 급설레 베티 우주지 제바 공지 되지 어 아니 니미지 베티 지 메베 베티 당체지 리드 메베 디 마지 바돌로 베티 주게 존나 말하지 돼 아니 말하베나 미신다게 하마고 언제지 돼 잠발이야 간다 ngantsuki chonnaate xeyaate pemesipi kechimboche. Inayna ngantsu maangchi yukkawsula yaa dinyeliya tsingi pecho taan dikdo. Chonnaate malayabcheche peta kangarachiche dikgaris. Bechachabe na ngantsu zaachangpecho niyibi na muneche na tatari zanjuri ngay aji surji imna rewaakarche gyabde yuwarisina tsambalaya. Da suzu jo inayla kimchana nyamdo diyeche diyaak rewaarish gyabde yuwarba. Kisi ngaa maadebe na muneche kromi kirgyan surji taan rik chonnaache liyi gurba. Andi liyi ndi tsambal di chonnaache. ti chonai de zambar ani chonai de ba sebo lebje rang dak ba rechi zanju leb de ga chelo shor chim bi na na ngo ne chim chan de nga mi chi ge yin be so ta zhong mi ke jiang de ga le chi ji le de ge du s di le gu le s ni ne nga zu mang bu ji ge su le chonai de ma lebje ka du kang re ji ji mi kyo re le du ge ji
1: chen
0: sa ya bu jong mo de rang pa ba ya bu ji ma ri zhi ba o an de lebje ani su su ge chonai de pa bang ji be de kang re ji ji de de ge ge yan ti ge yang zu be de jia le shi bu jong yong de ge ge de
1: de la tere la ta ngan zu ge ji ji tang be be ge ge cha ji nan lo la de yo ma le zhe ba le cha ka du che o me se le ta zhe ba le cha ge wa che o me se le yin na ya ka si de ge zhe ba de ta ngan zu ta ta se ya ge zhe ba de ni zhong zhan zhe ge min du gan da ye se na de ge zhe ba de ji ngan zu jia ge tong ni xie na xin gan qing yue se ji me me de ne ge zhe ba de yin na zhe ma yong su su su su ge ji yun zhe wa yang de la kan la da bu ji ji le lu de me ba ji ma ji de ne ge jia qian bu ji ge xiu bun ba ba ji ba ya tu zhe yo ma ba ba ya de ne ji yo ma 다지 요나 오 카요 마리 당한조 그 미스미데 안제제 슬레이나 지데 최제 왕게 간제이나 주콜라 콘트롤 가자 뜨무 라스바 요레 다데 코 뜨무 왕게 다리 깨제든 시에소서 라스바 그 토네 안에 소소 그 파조텔라 양아 닌제다 닌제다 지네 제바데 곤토베나 다데 응어서 제바레도 이네 양한 초팅상 그 제곤 제곤 세비치 트링이 그 제고 이마젤라니 그때 아 데모테 아세야스르 근데 제 그 산우치 크나 다데 제곤은 선로고요 마데와 만도 양한조 매마부체가 어 한조 벽노라 지 야레 쉐잔데 제바 고야테 마르베 다텔라 양샤 파케체체야 당 콜란사 덴디시야 요마르사 야 띠니 바로라 한조 지 양가와지 용고도 와 이나야 데크 제군 세메텔라 양 고아테 다 신제 야부지 고여 사레
2: 무슨도 비체스나 단다기라 숨나시 이제 수수 천안데 바시 말아야 쉐모도 보이나 미 수수스만에 하고 말아.
0: 지지.
2: 다 배체스나 직다 같이 놀라야 겸 주고 있나. 내가 집어 겸마다 개때매 괜히 숨미도 섬사 용으로.
1: 제제.
2: 안직 진이지. 네. 시고 직 수수스만에 나라야 동해로 지지데 진직 받들자마. 안데데 농청 보시오나네. 직 죽불아야 교 되게 차용으로 봐.
0: 지지.
2: 세상 언제 그라서 못 나시. 직 수수용 조세야서 된 건데는 가장 개심부터 제지도.
1: 전화히 캠케데 밑에 파지 밑에 그 희가 되라. 망부제 토베 여사래자 메카시 히간 렌딜 가부 메바 히가다 카실라 벤데 리 가부 이나얀 렌디 가부 여비 메카히라 히가텔라 야 소소코 초나 제빙에바 민도 가에스나 나가 난이 망부지 토뇨여 가로 편집발라 소소소소코 초나데 간다 봄 망부지게 부데게 모란게 가레 상금 도메 딜라지 냠체 세므다 아레 근데 렌지 보마도 소소페 젠냐 잘라지라 냔도 군이 총고 간다고 연나 잘라지라 가부시오나 냐라 또지지 오 잘라티 닌지 본도 세야지 셰 이나야 모란세노 가레 산차연스나 깨자 데그 토니 부데게 코라나 인지 미니 잘라데 뇨 뇨고 여사니 이나야 부데게 뇨요 말에 하고요 말에 데니 바로 그 군이랑 가다선다 마죠 코란케 데스지 갈라 지금 민도산네 아니 망부지 카토
2: Lasova,
0: Deva Cheva Lasova, the Yungo. Yazulov did the Endesha. Nanga Amajores, any Muran Lega 2 years. Lega trip the Gapa, leave the Gadan Lady, Ali Karasores, that word is Kalas, we pop it to the Chazananga Amichi Yupta. And Nanga Amadichi is a Nanga Ama Kalejo Yupje. Kala Kadus and Elipe, do you wish you here? The Kanaji. Chirans with the Chet and Rapid Kale and the Tos. 아니 님이지 아무디 다 디장가 짐다 아니 장가도 되자 말 아니 장가래 드그럽지도 아니 다디 파유시 제정 말 가서 말을 없다 아 안 파친지 칼라마 쇠브다 나가 아무지 자고지 칼라마 쇠브지 아니 겹로리아 그나비게 친지 바바다 부게지 들어가 친도 다들이 강기 공기 자고 디나나 지나서 나가 아메 칼라스 외요 말 봐 지나서 저도 근데 또 그럼 부다 저 되게 찾아 가다 하게 되시다 신이 나가미 두이디 기억이 되시다 ngatsu zatsana jebinele susu sentida susu ki da mitsiti pa chik kibura jita chik gugduwa susu pe shatakdara jita chik yu meshe mogorji susu su chik jambura jebuduwa ani di ma jebji susu pe dukdangda ma dangdang pe susu le dangji ani ya sen nalkale kyo yorba susu le mi gugu kyo yori dike chazangle pe gubatis jie kamadu kyan tugu yomari roku nyandu geje siya tugu da ganda susu jie sami lega chosu jie tugu yomari di wangki ani susu ngoni je sen ma gibi kyo cha an di kaw su yala ngoni je na nangmi pe zui ya chik jebi yinse nele 코야부진우에서 말이야. 안 파셔리 촌나 기부지게 라고에서 말이야. 요즈 디나네 아니 시팅 라빈나 숨부 제베는 구코세데리샤. 단들럽나 지지지. 촌나 레레기 기로리아 구코레리요리스. 나 유부유비 그 촌나들이는 아니 미다 미빈 주긴 진지지하게 구코 엽직다. 야메나 레가 야부시비 지지 잠발이야 지 가르고 선 잠발 가르고 오지 이러고 야부시고 요다 저바 근데 간다 미쳤다는 구코지야 돼 아니 문에지는 전부린 차상 켈린데 무슨 미소스기 주반주고 독바인데 야메 낭생이 독바인데 디기 만다 원기 아니 리버리 오 드리지 만다 말아 차지 마도 시마도 구코 유엽디 차상 리지 세상 구코디 인지문이 바 카세 고대가는 럭고 그랬어 난 용초 안 되지도 저바 아니 할 구야 가르고 도스 아니 간다 在路上修那些些，可让你进队那里，引进你拍照给嘴巴怎么就不接？谷歌的啥子把那不晓得是吧？你没了，啥子把那不晓得？谁跟阿拉？恐怕听你打的，谁跟阿拉？叫了听你打的。你这些那不，新闻都告诉你啥子？咱那路要不被牛肉牛肉叫马就提了吧？哪个阿妹？那不，哈哈哈哈哈！你嘴巴结结，家里的小，明星俺做谷歌团的怕那边呢，没得没边子，咱们三十用个了是不？就这些个人是在咱们那边，别吃着呢。 俺当过参加你国家拉姆琼，去参加等等去引进民进，你也够多了呢。你吃上了过后的药了吧？对。第六点怎么办？俺那面的米饭就三鲜药呀。但俺我那几天米线那个定价也不就过多些了，我记得。俺那边的嘞，可是我的肉包忙不得，俺们都常常整理些，给这些过多些，两三个这个把端过过多些，晓得吧？提出那边呢，俺那面的米饭就三鲜用途了，是多。俺现在怎么米一杯就给等给了那些过后，又不吃上了就半滴些药了吧？太可怕了，这里的那么的提到那边呢。
2: 三十一样用的，拍照的卡在固定的，这也不是不是的。现在固定的，忙不起，可没有家在住着吧？是是。你先把那些事情我考虑那边，可多了，多吧？你这个，你这个，他别个考虑了，结婚那算怎么就麻烦？
0: 是是。
2: 你意思是，才给那这边就，但原来呢，可不给，全部去那那那女婿的，你没得那。 다 그거 배치 찾아 주는 내용 말봐. 고체도 좀 주는 내 미남자 하고 좀 주는 세비어로 봐. 파기 욕도 많고 좀 매자 도로 뭐 뜻대 자 도로.
1: 제단 대 근코세야 태가 세지 때라 하제 양메대가 로종 로종 세네 맞죠. 다 된대지 어 뜻든데 희그레 아세지 상로대 세나로 냐네. 다 존다 어제 제제 yene yon to ba ji
2: re
1: de
2: ma
1: pe cha de ma do ngan chu ke me ma mbo ji ke da su su ke gyeon ko de mile se be yin na
0: ji
1: a da su su ji gne se gore ma sa ma sa yam na chan chan han ba cha bo yam na su su ma sa la hyeon ro li ke ji sa no ji na wa ji pe cha na nga la de nyue da se na a mo cha ji pe cha je na mi pha jo de ge ju la nga ba yin na da yam na ka re nga ba ji mi ke sa ma ngaya ngabre ta ko ngala nyo gre sa ju te da khona ngala gaya ke sanu te la ngabre ro ba te le sanu ke khona ngala chi dun ka chen do me ke thoma ka chen je sa chi re te la ngabre la ju te la ngabre yina ya nge ke the ga te rang la te nyo da se na sa ba ya nga ke ngabre te chi lo la ma jen tu ten ba ten de chi ga na wa chi chi je te yina ya te ten de re min do te ka se rang te she tho yina chi ni pa ro ke ten da mang bu chi la pian zui pa la do ba she ma go ba ke chi chi la chi sam chi de ma go ba ra ka la sa tha chob ten de chi yin cha te ka te she na pha che ga ya sa re yina ya mi ka ru chi pe cha ja nga ra yin na ta te ten de chi ko gyeon ko te ka he go ya na nga ra ko o te te ka te he me na te ka ja sho ke ko ra ka gen che mang bu chi ha ko ne nga te ten de chi cha ba ma do ngi lan sa ten de chi sa na pha che he to sa ma re
0: dan dan ngo lo de ti na ri ya ke chi chi ti la rang ni su su li ya jang bu chi go re se ti chi chi rang ni su su jang bu chi ya se ya de ya ko ra ki 계제제비는 아니 되게 시도는 안 친지 당부대 수수수를 떼십지 수수수 연이 가려지 구대도 천하 가려지 두게 근데 급수리 앞에 차잖아 유보예비 천하를 지다 야면에 잘아지게 그거 예비게 천하 아들 레스나 아니 야 인지민이 수수수리 그것도 되는지 수수 그것도 강사 그랬어 된다는 제비는 아니 수수수수기 천하 될 때인지 수수 그것도 하고 이제 아니 수수수 장부지 수수 그것도 강사 수수님을 집에 기부르지 나와 두부르지 어 나랑아르지 제비 아삼서 저러 봤다. 내가 있는데 슈게 아삼서 저러 봐. 근데 이게 나와지 때 도그랬어.
2: 제나. 세상에 걔나 디스모다 하티 나와시 좀스. 다 미지 스스로 드시로치 어든 하티 되지 거기서 다 미서리 되고 가야요 말아. 나서 담배세 나지 니가 미게 올리리 다사 미게 공고를 스스로 봐. 디나실 봐. 그 후서도 직관 잡으시고 양파 저도 연예 쪽으로 가면서 지사인 지금 이제 알고 그때 수수수수 까 많이 지금 이제 알고 수수 내버 되게 저는 서로 야고 담고 그랬습니다 수수 내버 오월 때 베이베야 터스질을 얘기 때는 다들 그거 강규 전 수수 까에 속으로 와
1: 지사
2: 수수 지 크버디 양아 수수 다 나랑 좀 가서 내단데 인지면 이제 양 타버질을 해야 돼 하장 개침 버리셔서
0: 선선도
2: 지금도 그 후서도 강 차베 뒤니 말로 베지 드리직 정비는 선이 이제 맞고 있니 좀 대수 양겨지 군이 쪽으로 지산 수수 직내단 뒤 뭐는 문제 세우 좀 뭔가 더 그저 지금 선물을 샤 얘는 드린 때 중간에 지금 또 선상이야 그리고 카세 드리 유배 간다 진짜 여러 와 양아라 좀도 잘라디 인지면 지기 개침복 개 말에 딜에 향 권이 저부터 저 여러 와 그 대주스 내내 배닝 지도 배주 가려 여러서 닝지부터 사디 저에게 내가 요습으로 진짜 그걸 야지 인지면 지기 띵에서는 그 영지도 무슨 내 겨우야 부자도 개침을 써서 또 수수님 받아게 되게 좋아 그냥 누블레 계획고 그때 저는 야 수수 강에서 아교로 와.
1: 제라. 데레라. 장어 고마랑에가 나 로바치 투비 모라라. 다지 바제 천사 진네. 천사 전네. 보고 제제다 다 카싱 루세 된사 천나로라. 나 소든데 제비 강데레레. 다 먹세나 코난다. 코란게 초가니 년도 실라 대산도스 파마 년도 대만산도스 이나야 가래 열에서는 저거가 아마 되고 부글어 야부지 따로 제거 도서 다든데에나 응고라 망부지 아마 다년도 대바다 저거다 콘조 나는 년도 대베 괜세 망부지 시에서 데 이내야 야 잘로라 모랑 티 망부지 시에서 얀테나 담마 대바다 마지바다 제단가 카츠에다 드르케 요면도 데 이내야 배차잖아 소소니 지보이나 포반다지 이나 드레마트다 산유트다 세잖아 자 초거 봐 이나 따바라지 데네 아마 그 준조 뒤 잠바 소소세나로 대부 민도 다 야부 제마 손 겐바 제그 베트리 손 산세 세나 드네 용고 도세 땡에 간데셀 위 저바 고야 양찬라 개체 같이 용거 봐 수수게 레단 제면 도산나 미손라이나 마음부지냥도 십잡이나 사탄도 다 차찬로 지도되는 제 용거를 봐 근데 찬찬로 제거 여사를 던데서 되죠 아니 땡에 개요 말이랑 대체 춘추 산로 단 저바 고나스

0: 러브이 근데 무슨 뭐지 나 소소소소라 근데 깔레 근데 제 그도 민도사 자 제가 거야데 소소라 깔레 제자발라 산로 찌르고도 어따데레 응네레 데 아니 치라 칠로라 빼나세라이 나 빼나오 자로라 나이데 데라소바가 미만부치 텐데 데여서레자 데간조가지 다다가 삐주장다마도 다양 소소 레가 토니세나 양 레가데 르에마 토베제 양 데나 데나 기부 메베제 다 텐데가서 응네 드링킹한 쪽에 소위 신규게 파츠 레니지야 때 근데 배차잖아 야면나 소소 유튜브나 교 소소 유니 마드로미나 다땡에 그배 검시 손에 찬도 나라 도스지기 인스 파 파츠 제비나 아니 배 소소다 권고 근데 거기서나 배차잖아 칭아니 그 니칸 그때나 로고나야 만주로 러발라 야면나 주도 고통로 라소바다 다땡에 그 창의 총에 망보지 여러바 된저 현재 발라 니란 젠지 다 소소 권고 되지 시에토비나 배 어 카세부여 데마도 녜세주레 나카시 드링케 데하마고나 녜가 장코 고마라 콘라시에주데 야메나 칠로페 야메나 아니 제바 곤스 어 아니 제바 고나 모라키 부민도 아니 녜 데레 라베케 지장 코 모라나 타시데 뜬토고 민도 오네 드링케 신투크 펜츠라 린셈데 미시럽 뎀바직
1: 펜츠 ni yin jimi ni nga zo yin amadi yaburi da duguri sike malab che yin jimi ni tenship che pecha chana ta nga zo nima ki su juin nabab che ya gomen zu kong li ala go tak tak chik dungu zidimi ade ki ya ti lusui sir yo marwa yin jimi gingo kunzu li lusui di yo marwa ande yin di zambali ya ane amara ta nga zo nima yin da tenri ri nangi cha chen di zo yo bara che mi pin zu yin di ta sangwa sor ta mikse ta nda kensi mebi sor jik jik kanda di ngune jine ta mili ya ta zitong di chong tabro ba ta ting zang jik tsuwa yargye di pe yun da rikne di zo yargye zhoyun di zambali ya ane ya mi cha zang li ya jik susu ki sangwa sor ta susu ki kuyu ra jik gudu gudwa di gui bi kub su li ya ane nga zo tos nang jik di yin di zambali amara tangbu di bugu di zo ya gu kiong dine chen di zambali nga sin ting ne gabudu nga su yo mar de amara nge bugu di su yi di zang nge amara keba che me riba amara gabu shib ji yu amara pen shib ji tog du zge je yag dhagi xie riba an xie tabi shi wadi ya de shib je je yinan le amara ngan su nyigang ya zhudi zama gadi zhu nye le go dung min du riba go dung min du go de ma dung du zambali ya ngara nal di du zambali pe di kar su de den jia ki tso na di che min du riba
2: mi
1: shima tsugu me wen na wad xie gi zhuwa tok de drijik rāngyā cāṃcāṃ jīk yīgādhāla sūsūli wāngu yīgā kūyūk jītā sūsū wāngu jūchūchī yūnyī dhūk dhūs shītā tī gyabdōla yā ngā sū shītūngu labirīng dīnā gyablo dhī kārī sūgā rīwā dhūngu rī sāk dhūwa rīwā dhīyā kāsē kō dhīyī bā dhūndā āndrī jī cā āmā ngā rīwā kārī sūdhī cā mārī yā anī kīsī ngī kāmbī nā yā jūchī cā mārī kūchī āmā rāngi gō tāk tāks gōchī dhūng rō jī sā ngā ngā sū tā tūs nyam tū shīng dhī cā mārī yā dīnzhī ngā rāyī mañjī bē māngbū yore āmā rāngi kato ngā nā rō jī dā ngā rāyī nā lī yūjū tāngi yī sī chī tā ngā zū shī tūngu lab lī nā jē bī nā lī rīwā dā tūng nā rīwā tūng bū tī mēm jī nā ngā zū māng chī jī kī ngā rīwā māyā bī chī jī gā tāng yore sī ngā kī ngā shūm nā jī jī ngā zū mī sī tīng sā bū dā āndrī gā tāng dī tsāmbā nā yā rī shūyā dā rī dhwā ngā zū bū gu zū kōng shūm nā yā yā chēr chēr jī tsāmbā gā tāng dī tsāmbā nā mī kīp shī wī chā mī bīn chū kī gā jī dā yā gu jī yung tūng dō sōng zhāng ngā zhō rīwā tuyōng bō kāng shirā rīwā tuyōng kāsē gō tē mī pārū kī rūp tūpa yīn bā chī yīnē lē ngā zhō yā rīwā tuyōng bō yīn sī tū tāng bā rī yā cik zhāng mē bā ndē chī nā rīg rī bā yā sī yīnē lē sīm tīng nē kā tāng bī yīnā mī pāchō kī mē sī tū tāng bā rī yā kār sō rē rām sō rūng nā zhō rūng rā rū rē sī shē zhāng sū sū kī ngō nē rīwā tuyōng bā rī tukī kā tāng rī tukī mī pāchō kī mē sī tū tāng bā mē lēp sā ndukē mī tukī tī sāng bā chī tāng ngō nē mē lēp sā yō bā chī अनि जेजे अनि पा जेवा याबुज तुनजे अमरा गोदि चिक दोनन रिग जेबे रबा अनि केसे आमे मे गा छम छ छु छु खन कमजि ते मे छ अनि स्टप दे ल कले जो तु सु तु न यो अनि आमा केओ मारे अनि केसे जुलो ल गा छु निगा दि दि सम गे गोदि नालो न मा जेब जे गे इस रबा अनि दि सम अमरा लु मा लारो छ आ रबा दि दि बा लो छन म त से म त या आमे मे ता वन गा पे जेरे जो रु
0: ने मे पा छ पा दे छरे या बो मे जो मि जी के के जन रे यना फजे तन रे ल छ बा
3: Tenen ka limun de ri nin chi na gen ga zon de chi ta gen ti ji do ji la nin do yong do xian ti jian lan li xi na xin nan tan ji zha xi ba yong xi yu yi xi ni limun xi yi yu bi qi ji men ti de lin chi xin ba ga si xi
1: 초딩 사배 자신다 나온 집은 부부 가봐야 돼 다 돈다 개치 주지를 봐 가봐야 돼 알마 되지 아니 디고스 야 아주 다 빼라지 사지 레비나 아주 담고 뜨십지 부랑 난 리디 바네 지지를 봐 건다 다 등이 주도 개반에 단도 주도 죽지 봐도 주도 숨 잔지 배도 가봐 되지 대송스 뒤 돈다 한 거지 뜨십지 무슨 통된 거 들어 봐 디고스 리아 아니 나 천하가 그래서 랑아 아자 지금 그러시는 천하가 그래서 좀 찍네 남자 쉽지랑도 쓰바 니네 아니 불안게 마음 보면 지대 근데 자는서 샘제 쉽지도 숨네 불안게 미대 돌아지면서 직 미세 다 도움 많이 많이 입는 선이야 라지 선이기 된다 돼 어 뒤조드네 치면서 간다 돌들지네 아자 그건데 지네 랑원의 심콜 쉽지게 샘띵네 불안 쉽지게 이내래 돈다는데 지도 아자 남자 쉽지도 아자를 그거 가르도스도 담아 아자 그제 왈제비나 제 다들이 전주선다 소소 제모 제고레들이 이내래 제모 제야들이 차다 최지 유비지지 소소 아직 주인토바 야보지지 들리지게 좋아지요라 아니 아직 믹스에 그거 슉 치슈드 가르쳐서 망원바 불안한데 두저두저 돌아마다 없이 망원바 미세디 야보지 유약이 저한테 집지 깨뜨려서 다 그거 띡띡이래서 들어봐 그거 띡띡이래서 들어야 돼 손자 안 겨울로 저한테 좀 저한테 봐 가세 고대하네 아니 저와 가린데 좀 불안 전주로 전에 잠발에 안인다 추천이 가봐대 주세 추천이 때 차비 제리야 아니 가봐대 루스진의 루 야면 아잘 제제 롭중 근데 근데 지금 칠시 있으나 용도 그에 살지 뭐 된제 지제 가서 림시 림시진의 은혜를 좀 받는데 그
0: 여자 네게 거봐 담은 넣어셔 거봐 담은에 다시 재미도 난 따바르시
1: 오 따바르시
0: 자와제 따바르시 제게 가봐대 따요 되자마세 딱 담보네 너도
1: 근데 수수수게 사무디 제루야 말 딱 봐리 절대요 그래서 그래나 아니 신티는 고송 제주에서 어 다야 셰셰 고주서
2: 네
1: 팔레 차고 그래서 겨고 해놨어서 사무디 코베 마도 된다 타주 제고 사무 삼지 고마
0: 찬찬한 원에 드는 용거는 콘조 우토베게 난주지 된지 나 따바레지 온 따바레 이제 메다세네 다 소소게 개체텔라 란사 코게 그래로브레 아 데나 아니 겐지 그 전조 멘도 산산데 지게 코그가를 쯔그 산사근 나와지 란산이오네 베체 송아세네 란산이야 파텔 지세 문튜네 게자 야부 히에지 메레가 뉘트네네네 다 가다 제차샤
2: 제자 온데 기라 디숨문나시 지네 미시말라 뜻이치야 이네 네 자와 대기메 소소 전화 가래 중 데도 가래 중에 어야 아직 그거 가래 도게 아니 야 저와 가르도용 가사데 지 저와 친나래야 차상 로고버지 딘제지지자 시험도 당고한데 뜻이 뭐 충분히나 안타나 자야죠 아시는지 결탁 받은 제제다 막마 대제사데 로고르와 딘에 소소 전화 마세요나 아니 어디 아니 자 딘데 딘데 치아슬로 네베지 미디야 버조게레 내시 마시겸도 그러고 세상 되게 뜻이 취하다 안 소소 전화 카세 고대가 내셔야 고고 가리 이미 아니 저와 담이 유튜브에 제가 가려 이미 뒤에 가서 고대 치제 쉬어야 돼. 차상 어디 나라야? 저 찍이 나라야? 차상 어디 주고도 와. 시험도 다다 숨어나시리. 고대네 찍 뭐 준비나? 아니 워드네 제가 둘러자 되고도 가.
0: 제라.
1: 믹스에 뒤 파스 커미션도 좀 발이야. 문제는 국국 돈의 레비나 빈준 된다데 탁주에 유나 가로때 되어서 국국도 봐 가서 고대 만주 만치지 저바 집대야 돼. 그거 원해지는 차례스 이내에 딜이야 탑도 싫은 만다고 다 탑시 저도 제가 열어 봐. 좀 망치지 원해지는 그거 차이는 원해지는 쪼고야 여 말 봐. 차려 봐. 그거 차려 봐. 이내는 아주 쪼에서도 가봐 두디 그러서는 그거도 공약이 다 남간 담아도 열어 봐. 남과 딜 쪼에 돼요. 원해지는 남과 간 쪼고야 여 말이스. 회자시는 건조 파만이 그 원해지 왜 저와 가르 집도 부대다 대당하네. 자로야지다 마음 봐야 부차하기로 와기도 그거 차려 봐. 이내에 야 아마 찍기 남자 잡으라 찍다 찍 잡으라지나 안 닥바르지 세세고 두루 와. 세세고 두에 부대 세세다 세세다. 아야 바바디 찍 부대에 세세 답 믹스 디자인도 고야 망버 봐. 부글 세세다나 꿀도. 마음 봐 이지 맵 차도다. 안디 마음 보지 거든이에나. 오늘지는 바보다 아미기 그거 차례 니자고 부부도 야구 차려지는 사람 이내내 다 군인은 로얄 남가로 가르바 배트야 돼 가르서 배트 남가 될 때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내내 계승한 쪽이 그거디 차이인 바 니자 캐래 당연히 니자기 띡띡해지는 부부도 야구 차야 들어봐 어 들어봐 근데 이비는 아니 그 니자기 다 뜬데 텁시 땅겨요 봐 랑게 뒤 텁시 땅에 텁시 땅 니자기 겐키비 레가를 봐 뒤 세부질러 응 겐키비 레가 있는 아마랑기 세세 땅겨요래 아니 참상샤 세세 땅으로 이내래 급다 뒤 야면 뒤 레가 근데 지글이야 당한 쪽이 이제 미니 세세

0: 당비야기 된다지 키디고 돈 디급수에 제시 다 예비제 그러봐 아니 신 이란면 저 차장라라라 멍멍멍 그러려 무슨 아미를 내서 제시 나 지금 바로 다 딱바리 해서 그러봐 팀 예비제 그러봐 아니 바바 이네네 지키 때미 제대로 디자인 글로브스 나로리아 장중근이 차롱이요 세야지도 배드 캠그레다 그래서 그 캠그레 친구를 다치 다제 뒤에 통제 뒤에서 챕당에서 망부지 럽디가 열들 배드에 란치지 롭중 제 맞으면 니가 아유 좋아 양지 문식 시제도 니 지금 이 신고 봐 아니 이제 아니 디기리 양한 저기 다
1: 타니를 말 혼바
0: 어 타니를 말 아니 야 주도 야 보제지 아니 부국이 디 제단 안데 인데인다 봐 아니 아무랑 계시 롭중 뒤에서 털이야 도나 망우요 롭중 털 아마랑게 게망츠키 아 부구 캬미아데 드즈동겐 게망츠키 고스 간다 트두르지제 인자게 간다 지르바 니네랑 아주 망지지로 구구이 캐차이 비치 강아지나 오네진 탑도 자르바 구구 차이나 이네 구구 차이게 이게레 베데 다우샤제 도바 안베데 쯔바조야 멘조지 게브지데 이네는 오네 상황에 보잖아 구구 차리 자리 제고 요마리 게 투블랑고야 요마리
2: 데시 샤디 디데스토가 터치나 아무데 오네 차서 아무 담차다 부고 장화스레 제마제체 조 양 바부티 서 자다체 베데 장화 제다체 직속제 마스체 테 부고 미 바베 뒤는 직차 아메 뒤는 직차 고 해지 봐
0: 이제
2: 제사 제부고 도담체 하사데 담보 임부지라 양 코피게 자만 구요게서 유치 담사 담타 루서 침료 렘버스 그러 봐 딘제지 고고도 담차나 부고 예래 다 밤에 갈구나시 지주부에 있는 코피게 출제스레 차 주주바 출제 차면 거진의 수수섬의 용말에 디베장 알아서 보고 진중 잡아라 약긴 고사들릭 말봐 야 지긴 고르바 말리나 딘데스도 보고 자와 차상 밤에 주잖아는 보고 긴 고래 말이지 제로 양 서 잡에는 코베들 서 자다 주지 자와 가래 있네도 봐 양 직지송 제야래야 제모도 버든지 용그스 진짜 즉 담르 이제 벗어 되는 거 이렇게 전부 시우지제도 개나게 송나시 즉 퍼머니 원에 차서는 보고 야고 차야서 미유 집으로 봐 탑에 차서는 가서 팀은 즉 개나게 된 소녀 퍼머니 쯔시라게 쯔시라게 이스 문제는 보고 쯔게 된다라고 가라사 돼 된다리스 바베스나 안지 잡으러 부사고 이스 아메스나 공하다 지지지 사고 이스 안 대대는 쳐가려 그래 보고 좋아하지 않다로
0: 좋아야
2: 문제 칼라지 먼저 찍 찍스는 찍사고 이 찍스는 찍사고 이 더 보고 좋아하지 않다로 쓰고야 된다면도 진짜 춘추 진짜네 아니 지금 나라 야일에 밤에 이 갑자기 얘기 되나 보고 고유 때다서 내 요새 말로
0: 이제 맥스가 저 뒤틀 사람 야구지 마통이나 오늘 직진 메시지 대단한 최바 겹지 직진 로하지 해 주는
1: 거
0: 아니야? 제 대장 직선은 믹스 파바바 제선은 아주 당기 되면 아주 전화되면 백카라 차로도 와. 카라 제 다른 부를 야제 지금도. 자 부 아무 지금 오늘 시에비나 부 롭스 제 겹지면도 없어 저 배드 카자 찍이 야 지금도 없어 찍이는 한 다음 자제 아니 야 닌자리야 맞지 줘요 이제 가서 닌자 오늘 지금 개 먹기 난 아무 지금 오늘 시에비는 호징이 뒤쪽에 똥나 답을 비춰 땅지 부글이 샘샤지 나한테 뉴로 뉴로 진짜 디지가 라깅이 내가 야부 제스레베 캐레지 좀 해베다 너나 지금 어디서라도 그러는 이제로 김상구로 토야겠는데 여러분
2: 시시 맞아 진짜 재미나 부글에 선배나 강해시라 속으로 다 날레 주고 가당 해 봐다 아무 배데 자리 오래 놔두고 있어서 연구를 봐 진이 수수께 파마니 문에 차서나 자야 부구 문에 차서나 차서나 갈래 속도가
1: 대지
2: 나 선도야 지 부구 준비 간다 진짜 지 연구도 더디 나는 지 부구 니지 총 연구해 간 넘어서라 좀 파매에 부구 준비 좀 봐다 직속으로 직속사스나 코베데 디치 우고도 대 부구 나라도 자원 연구 수치부터 지금 말인데 파매도 봐 지 슈즈 슈즈 지야야 간도 봐 고요가 또 봐 텐트 텐트 지야 되냐 연습을 봐 아니 근데 마치아슬로 근데 욕샤를 봐 아니 슈고 마치아스도 넘버를도 아니 계속 지도 좀 봐 이제 마치 지금이 누구 사진도 이거도 봐 지상 자원 총자 있나 다 땅 연구 수고 말고 코 배도 땅 연구 인습 연구 요 말에 딜레야 증명 된데 집에 걸어야 당분간에 짐을 주니 이나 그때 타직도야 지조야 민도 신부고야 솜일리 연구도 와
1: 제란 다나마니엔 그다 긴드네가 쪼개 신티가 란리제 당 토네 소소년장 그 배청 토네 뭐지 소로난선 토지치 다치 탄조라 대단 뒤네 나 쪼개 계절이래 그 아니 드레클린 치된 조조야나
0: 그래서 공군이 지나 미핑즈 기제시에 대한 대해서 인변에 내가 중원에 지는 수균 안에 배동원에 지는 여러 제스다 대해서 쉽지 여러 봐.

디인드 잠말이야 아니 네단도 도스데 잠말 오늘 진에 대시 처나다 구코다 제와다다 이제 단이 사바를 찍 랩디 가지고 할때 이내네 오늘 진에 아주 수준한 망고비네네 망고마야 믹스에 아니 자참피주 참부스야 돼 또 지슈 지슈다 삼시세야 돼 그래서 또 그거 아주 난진 삼시를 돼 아니 삼시세야 돼 근데 이제 삼시 용으로 돼 정말 아니 오늘 이제 디난을 야기 구코 구코 가르지도 이제 구코 돼서 팔려비는 의미 비주 오늘 그 삼시도 용으로 해서 또

0: 아니 믹세 만족이 수수 마사지 마대지 수수 가르가르지 고우도 내내 각상지 제가 세부지 봐 뜸비나 문의지 미피지 전이 계시지도 정말 된다지 타주지 되고 요리 그고지 공통국 요리 디토리아 아니 변도 야부지 용도 상도 손자 진행 만족이 단대기 지중을 하면서 저지지 미리 이제 그 파주 돌리지 않게서 보존 야부지야 직다 니니야 수수께 수균나라 마주지 어디다 디다 잡아 레샤 양때 제간다 실로게 로존 제샤부터 겹로리아 수수께 수균께 자와들 마직 수토비제 아니 림시께 수수께 남주기 초안한 방뉴스 비주 직다야지 제 토비이나 아니 오늘 장제기 롤링 야부제비나 직 김장 다시보 수수께 된다 해도 잡던 루토바 아니 드레직 차한테 정말 아니 직내 소소 샘키보 아니 드레직이 유린나 아니 소소기 메세티 이해나 된다 되면 중요하네 펜도십 좀 도서
1: 달았어 나서 드지지
2: 밤에 완전 숙마르베 답이기도 부그레게 가르셰셰 이숨상 계숨도디 기함도 다자 보고 원내 자신한 한 주님아 밤에 가게 롭수디 죽음도가 지금 한 대사 미샤 미 대사 한 대사
1: 지금
2: 디인지 미지 지구도 숨기 네 네 지 네츠디 젤 하베 걸어야 문제 노나 노스 대장라 시에베모도 조교메베 된고요야미도 디린 디노스가 계속 디노스가 승원은 보고 수님 지금도 세상 알아야 이제 스포츠 좀 배나는 지 어디 선한 대시 좀 보는 것도 보고 문에 차시는 말아서 밤에 보고 기계 한번 인식으로 봐 세상 김장 남편 주에서 산이 내자 인지민지 가다지도 직시도 얘는 아자 먹고도 군일 200에 발된 요 나신지는 보고는 신이 쇼킹데 태용 그러 봐 세상 인지민지기 김장 안에 뭐야 고유대 어디지 그것도
1: 제라 됐어 도지치 레라 당한 최괴지 신투가 라네 토네 토 담보는 거 주게 다지 세저다 데네게지 소소가 천안다 파 제제다 데르라 소바케 카상주 라소바 나랑 원에 희나 소소로베 핀도 채문을 지시올라 다데야 녜사나가 저 자치의 생법을 린지에다 소소게 천차의 난자 레가 토네의 난자 덴조근 대와 데이토라 비치지 따나 소소라지 만다바지 그 편지 토여사레사 다데야 핀토베 야 대시 핀데야 휴진이 레라 넘버 2다데
3: 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

0: 냠조 르메 쯔완니 응엠지 덴데 양천시기
1: 서초 강시기 유기민남 경어치
0: 미리카키 등지 약계다 퇴문 구비니 중화미리키 속자 내서다 독슈 내서 요한 내서 제이

0: nga zhongguy kye zhu ngun bar chigi yu zi zhu batan. Yinjin dari tuidib gi chazi to ni zhu bi war xin na zhonggu jing gi cilip xi chet chu wa ti to ni. Chigi mang zho ni zhonggu ro ning ni watan mu sim sar gyan xin ngun bar chibi ngun zi qin tu. Mu sim tili minam gi dianjia chor sim chi watan dabdi yong ci ti wai to wa su yun gi lu su cin yi zhi batan ting rib cin zi chua ar yung kyeb nga zhi mu chi ba cun gi hyun. 지역의신은 중국 개주 서무대비문진 지급 통해토 권주 기급지기 피계기 편제타 지소 주용라 미등기 댐쇼방유 다르순도 예지망도 당제 망부시령은 바라 중국 퀄리시뷰 캘린치체 균등아 토르친유 퀄리시뷰 중국의 초와라 도구르 계급 체번니 서동기 쿰시 삼야나 초의 십지기 내주라 렘 체버시 되는 미바라 피계기 탑람시타 지속인 넘버 갸르도 뜻십 체버시 냐시 티니 카나디 니링구 남선규르 차웨토 덴바더라 퀄리시뷰 미갸 응원진 샤르초순 젠버니 중국 초크디 기도타 렘루기 상자 지속인 인슈 띵서비 시베지기 낭드 덴비 춘수시시 중국 점링기 피게탄 딘리 북삼기 초화지기 체시 갸르도 딘기 체신 유버신
1: 예차 중국 중앙 기초 지도부타 중국 광동 신위기 냠도 존이 제배 중국 공전 단기 등규 시진핑기 뒤접사배 중국 개주기 지조정로기 광바 광동타 香港, 澳门, 국清奎托, 朗林达尔维, 郭尔奇, 切团体战, 我住从都, 深圳土措新, 给客户习主任内容为 四档期古镇塔, 日租给开往, 所从来日给推门所, 美家的出租任从都收年, 深圳期三家忙不如安吉所约体, 国清奎期不再投为批给期, 压租给不得为孙秀用措塔, 中国南北停入间期增林期推年了用措切入身, 记得西巴深圳图没多热度写不谈我将军心去看月科目说加塔的基金党恩若昂凌晨期拉达书记谈加塔的基金党期列起独习错别操作拉斯塔米三鬼巴中国重建南图我有点改权千不月不满塞南在谈当日松局文参阳穿铁托年中国四兄弟苦有了松局七七北尊七八村国多
2: 台大苍门内，科目若以接线真伪不谈，六种七人七话下达热节送钥匙。现在三对年来过年，国庆开启，从年现在三对年来给三对七头用错图不谈。华为谈腾讯公司内，中国现在起来给从这三岁谈规矩改个图吧。 昨日七日内，七女难错规矩特别出名，他年报了规矩特别说，国庆开启参加三对堂，人人诉准其孙秀清娃，从小观众南边对岸洋洋当时，广东堂香港澳门国庆开启三千多，南国山东特级，国庆开启出租机开错的国家，对我所去不谈，国庆开启团来扩展车场瓦顶。 俺村团来体会听不谈，体会内气穷松写不说。前团车站我就从头头广东塘、香港、澳门建设会苏宁用为烈日民政委西林去推面广东塘、香港、澳门国庆会组中国的去苏宁特别登记举不谈，中期不日谈，开往开来烈日给推面结给。 广东塘、香港、澳门国庆会塘、吉林西北集团所有名内，人们吃不上。本个来总理米塞罗顿巴，明日巡逻单去主席罗顿巴，伊斯米尔去集团车站，我住从头头。给客局讲谈，批给给出席开前提了，场面什么细节都记写不谈。况且广东塘、香港、澳门国庆会去六零来。 四句三对谈，约人七个团员七班，两千七次，边角一团团工地东土坝，热水土坝月季些有些。毛多为出租看起出名谈，别给谈团队谈起主席，总理苏不杰因别，杨吉可去。中国参赛起，从这三百七公看到，共有举行过。中国四兄弟，罗素谈，陈希乐，孟文东玩，同情几个多。 现在去中这提到呢，这与四句给偏女人心，热衷透过多几谈，况且中国空战党去革命多点去过这谈，中国民满给白尊全面切不来，中国偏见急切是着心愿。毛多话也，让我给客给内催谈参拜偏见着了最新情绪片，中国三对了的呢偏见了工地党委特区六零大论坛。

Chobanamba,

초반남바 다송의 주님비 르지 요지저 르시바데 찬도 바효존의 예비 셈바보 대가가 공가 심모도 조모라 플리징가 다샤라 라사가마 공선의 예비 셈바보 천리 최종거래고 시비 르지 고람란 시바데 진이도 공가 르지데 파마번치도 라사 바나쇼의 요비 아지 진진 바중도 찬도 띵치존의 요비 아고 자바도지지라퍼니 사마샤와 란조다 年的土生逐步用为门的学习人实现个。

Chobanamba,

0: 오고니 캉키랑데 로인싱카노 무이 드린체도르스 데니 고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고마티 고데 쳔이나 오향이 데 모기 돈조 사슈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에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안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돈조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요 상기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양레 진가 망히 초드드노 무기송크 냐뷰 예히도나 진인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你养就得是呢，养就得了，你要吧？你养就你不得，这些人都靠银子养起，打当啥你是呢？打当啥？不是这样，打养就你吧。第一，你说了养就个啊，等你那么长当啊，等你养就个啊，一个说说银子，等你三百就起来在这里，你养就个打啊，一出的是，打那哪来拉伸到啥那刚刚帮忙拖死的了？养就打的，你金就拿当，拉当拉，我都是没个几十里就个嘞。다는 나라 라선다. 산의 강아 밤을 토우세 딜 양주 사대 진주 쭈보고 노네 가담 나담 바담 마 되게 보기 지스리 자고 그래서 어디인들 양주 니 진주 강다 강기 지스 자기 그 토당대요 아 사보시네니 제마는 수바 데인들 아 양주 그 인자다 아든데 자이 토당 쇼스 지바 가서 숨 맞는지 데인들 다 자이 찬히 야바니 양주 데니 보테 그 진주 쭈리 마 용바 진주 쭈리 마 용아 인자 아니 진주 강아 따나 밤아 알아라 사스니 진주 쥐어 바가나니 따다 사태니 쯧된 쳇이 지슬 따 하마 진주 강하여로서 아니 가나나바마아라라 어 이게 제라 진주 제 따 진주 제라 바가나니 따또 아니 양주 때서때 진주 지슬 제들 따 진주 제보대 강도 강기 지슬 양주 제게서 따 권이 해바나니 나라라 뜻은 지슬 따라드 제그리스 양주 따 अने जिंजू को नला कांग आप आमा तो ये बोल जिस ला साड़ा याना यांजू साड़े जागो करेस ते इंटर ता नारा लास्सोरे कांग आप आमा येरे दाना डिंश ता दें इंटर यांजू नी पाते चार भी जिस ला जिंजू चोगो नला गमाशी तो जेल आगे पारे ता जेल आगे पारे ते को नला मिस के ये के चिक जो यांजू को जस ता मासूम पर ता तो जिंसें चले से दिलो शतंग खा लो ताता लो ता गांसो के ये के लाने के छेद लो आ तो ने जिंजू आग जीस ले यांजू जब के तंजे के लाने रबोते अने मैं पर मातो अंगेंचे ले ना चंबो टेके लासो बा टेसो के काप्स ये ना आ अने इन्हीं टेसो को नो मिसे के जिंजू आग जीस लो अने यांजू साजा बा त अने यहाँ लाख को दौरे तांबो को नॉला आ तो ने ने न्यांगवे ने न्याहिंग से ने न्यांगवे ने न्याहिंग से तो को नॉला न्यांगवे ही बाग वे ते ताजित अने पा काजी के तल वाट ने कर जित ते वाला आ चुंचुं जित ते ते चांस साजा के पर वाइज ते इधर ते का सला चले जाना आ ता वाही वाग जील जिंजू आ तेने ये आ तोहों ते ते इगो नॉन आया अनि वा ये चप से आ ते वा ते चायों दिले ता वा आसा येस आग जिंजू आग चांगा अनि साजा आ तेने आ अनि तोहों इन्हीं ते इगो नॉन ठेंग बोतो अनि ये आ आंसो साइन को दौरे को नॉन जितने निंदीबा से आग निंदी त्या आंदा आसा येस आंदा तेने आजी जिंजू आ � वह तंजे के ता अंगन चे जो तने कुंठो के तुम बोलते के जो यही देशों को नॉला आ जिंजू आग जिस रही यांजू साजा वा तेरे शून्य पर तेरे ती पाये ना अंगन चे लो चले से दिलो आ जिंजू आग जिस रही यांजू सो जोर के तने सोते ये दे बात रही तंजे ये पाये ना मैं कहे क्यों बोल ये ना जाके कुरान आ जिंजू कांग आ पामा आ ओ देखो ला साथ यांजू जरूं शर से ने यांजू जरूं तुम देखो सुन बारे तें इधर कुरान के सुन से तें ताता चल गये चीज के ता ये नहीं को सोता यों से तभी को ये बात चीज तभी जब शी जी ले ता रंबा ये तो तें जो सोते न्यान सुन बारे रंबा ये न्यान सुन बारे ता ठीक जिंसें जब वो जी काई से ले बाका ये का अने शेज़ाक चेक चोंग तो आ की गोसे युवीस काईस याना काईस तीन का सिला ता शिला आ की गोसे की युवी की शेज़ाक चेक आ की गोसे की युवी देखो तेरे आ की गोते दिन ठेका के चले जाना आ की गोसे युवी की जिंजु साग चेक तो जो कोचे पच तेरे सीने अने काई ही बिका सिला अने बा� कोचे बासी ने अने काईस बाका आसी आसा ताप तेरे जीती बाई तेरे बाते दां
ngolina wi se ate so te tsayi chen ta ndago yom ka yi hi bate tengo mal ka yi hi bate yom na ka yi hi bate di ka ji sa te a de ni yang ju ma yin ba te chere se dire she da ge che a ki go se yi hi bate a ki go de di ba ta tang chi ta wa a se ge wi ta bin ji na te chere se ko min chi di ki sa te yang ju sa ta wen cha ne de ke shi ji le ka yi ta ben de ᱟ ᱥᱮᱫᱟᱜ ᱱᱚᱱᱟ ᱟᱠᱤ ᱜᱚ ᱚᱥᱤᱜᱤ ᱵᱤᱛᱮ ᱟᱛᱮ ᱫᱤᱱᱤ ᱥᱟᱜ ᱟᱠᱚᱪᱮ ᱵᱟᱥᱤᱱ ᱛᱮᱱᱨᱤᱜᱤ ᱡᱟᱥᱚ ᱡᱩ ᱥᱚᱣᱟ ᱭᱮᱱᱛᱟ ᱟᱱᱮ ᱛᱮᱫᱟ ᱟᱱᱮ ᱡᱤᱱᱡᱩ ᱟᱜ ᱡᱤᱡᱤ ᱭᱟᱱᱡᱩ ᱥᱟᱱ ᱛᱚ ᱛᱮᱱᱤ ᱯᱮᱱᱥ ᱵᱟᱨᱟᱞᱛᱟ ᱱᱚᱱᱡᱚᱱ ᱡᱩᱱᱤ ᱜᱮᱛᱟ ᱧᱮᱜᱟ ᱪᱮᱵᱩ ᱥᱚᱣᱟ ᱪᱤᱠᱛᱮᱥ ᱛᱟ ᱱᱤ ᱪᱮᱨᱮᱡᱱ ᱠᱚᱨᱟᱱ ᱠᱮᱥᱟ ᱠᱚᱨᱟᱱ ᱜᱚᱛᱟ ᱯᱮᱱᱡᱟᱨ ᱛᱟ ᱟᱱᱮ ᱥᱤᱡᱤᱞ ᱛᱟ ᱞᱚᱡᱟ ᱟᱛᱮ ᱥᱚᱜ ᱤᱜᱮ ᱛᱮ ᱥᱚᱭᱟ ᱯᱟᱥ ᱥᱚᱨᱤ ᱭᱚᱢᱤ ᱛᱩᱢᱤ ᱪᱮᱫᱚᱞ ᱛᱟ ᱛᱮᱱᱡᱮᱜ ᱛᱷᱚᱱᱤ ᱟᱱᱮ ᱥᱤᱡᱤᱞ ᱛᱟ ᱟᱜ ᱛᱷᱟᱞ ᱟᱱᱮ ᱥᱟᱨᱟᱜ ᱥᱮᱱᱟᱱᱫᱟ ᱭᱟᱱᱡᱩ ᱥᱟᱛᱮ ᱟᱱᱮ ᱢᱟᱡᱚᱣᱟ ᱛᱮᱱᱡᱮ ᱥᱤᱱ ᱮᱱᱮ ᱛᱟᱛᱟᱠ ᱵᱟᱫᱨᱟ ᱛᱟ ᱨᱮᱱ ᱜᱮ ᱨᱮᱱ ᱜᱮ ᱛᱟ ᱡᱤᱱᱡᱩ ᱪᱮᱜᱚᱱ ᱱᱚᱱᱚ ᱠᱚ ᱢᱤᱥᱟᱞ ᱠᱟ ᱛᱟ ᱡᱤᱱᱡᱩ ᱟᱛᱮᱞᱟ ᱛᱟ ᱭᱟᱱᱡᱩ ᱢᱟᱡᱚᱣᱟ ᱜᱮ ᱛᱮᱱᱡᱮ ᱜᱮ ᱛᱟ ᱞᱟᱱᱤ ᱠᱤ ᱛᱟᱨᱫᱮ ᱵᱟᱣ ᱛᱮᱱᱡᱮ ᱪᱷᱟᱱᱤ ᱨᱮᱥ ᱢᱟᱛᱚᱞ ᱪᱟᱭᱤ ᱪᱷᱟᱱᱤ ᱱᱤᱪᱮᱞᱟ ᱟᱜᱤ ᱡᱤᱡᱨᱤ ᱭᱟᱱᱡᱩ ᱥᱟᱡᱚ ᱵᱤᱜᱤ ᱛᱮᱱᱡᱮ ᱥᱚᱭ ᱭᱚ ᱵᱟᱨᱮᱥ ᱭᱟ ᱛᱮ ᱪᱤᱱ ᱛᱮᱱᱮ ᱦᱮᱡᱤ ᱱᱤᱢᱟ ᱪᱷᱮᱨᱮ ᱡᱮᱱᱟ ᱛᱟ ᱚᱱᱟ ᱛᱟ ᱭᱟᱱᱡᱩ ᱛᱮ ᱛᱟ ᱫᱟ ᱥᱟᱛᱤ ᱱᱤ ᱭᱟᱱᱡᱩ ᱤᱢ ᱵᱟᱭᱮᱱᱟ ᱛᱟ ᱭᱟᱱᱡᱩ ᱜᱮ ᱱᱤᱵᱟ ᱨᱚᱵᱚᱛᱤ ᱪᱷᱮᱨᱮ ᱭᱮᱥᱮ ᱫᱤᱞᱚ ᱪᱤ ᱟᱹᱱᱤ ᱢᱤᱝ ᱡᱩᱡᱟ ᱛᱮ ᱪᱷᱮᱨᱮ ᱭᱮᱥᱮ ᱫᱤᱞᱚ ᱭᱮᱱ ᱛᱟ ᱢᱟᱱᱨᱟᱣᱟ ᱠᱚᱨᱚ ᱪᱷᱤᱵᱟ ᱟᱡᱤ ᱫᱩᱠᱥᱤ ᱛᱮ ᱢᱤᱝ ᱛᱮ ᱢᱤᱝ ᱡᱩᱡᱟ ᱛᱮ ᱟᱹᱱᱤ ᱪᱷᱤᱵᱟᱨᱟᱱ ᱡᱮᱵᱟ ᱛᱟ ᱯᱮ ᱭᱟᱱᱟ ᱱᱟᱱᱥᱚᱱ ᱫᱮ ᱭᱟᱱᱡᱩ ᱥᱟᱛᱟ ᱵᱟᱞᱮ ᱯᱮ ᱭᱟᱵᱟ ᱭᱮᱱᱟ ᱥᱟᱱᱟ ᱜᱟᱝᱟ ᱯᱟᱢᱟᱨ ᱛᱚᱥᱮᱱᱤ ᱡᱤᱱᱡᱩ ᱠᱟ ᱱᱟ ᱯᱟᱢᱟ ᱛᱮᱥᱚ ᱜᱤᱡᱤ ᱥᱚᱨ ᱭᱟᱱᱡᱩ ᱥᱟᱛᱟ ᱡᱮᱠᱟ ᱛᱟ ᱢᱤᱝ ᱠᱟᱥᱞᱟ ᱯᱮᱱᱟ ᱠᱟᱨᱟ ᱫᱟ ᱴᱟᱱᱟ ᱨᱚ ᱴᱚ ᱠᱟᱥᱮ ᱜᱮ ᱴᱚᱠ ᱥᱮᱭᱟ ᱛᱮᱫᱟ ᱠᱟᱨᱟ ᱫᱟ ᱴᱟᱱᱟ ᱨᱚ ᱴᱚ ᱠᱟ ᱜᱮ ᱴᱚᱠ ᱥᱮᱭᱟ ᱛᱤᱱᱤᱞᱟ ᱪᱟᱭ ᱪᱷᱟᱱᱤ ᱭᱟᱱᱡᱩ ᱭᱮᱢᱮ ᱛᱟᱨᱮ ᱢᱟᱛᱚᱞᱟ ᱟᱹᱱᱤ ᱪᱤᱵᱟ ᱪᱤᱡᱚ ᱪᱷᱟᱱᱤ ᱛᱟ ᱭᱟᱱᱡᱩ ᱭᱚᱯᱟ ᱛᱮᱞᱟ ᱛᱮᱱᱤ ᱟᱹᱱᱤ ᱠᱟᱨᱟ ᱫᱟ ᱴᱟᱱᱟ ᱨᱚ ᱴᱚ ᱠᱟᱥᱮ ᱜᱮ ᱴᱚᱠ ᱦᱤᱵᱟᱛᱮ ᱨᱚᱵᱟ ᱡᱟᱫᱟᱱ ᱴᱚ ᱡᱚ ᱴᱚᱠ ᱛᱮᱞᱟ ᱠᱚᱜᱤ ᱵᱟᱥ ᱠᱟᱨᱟ ᱫᱟ ᱴᱟᱱᱟ ᱨᱚ ᱴᱚ ᱠᱟ ᱜᱮ ᱴᱚᱠ ᱛᱟᱵᱮᱱᱤᱱᱟ ᱴᱚᱨᱚᱱ ᱭᱟᱱᱡᱟᱨ ᱡᱚ ᱴᱚᱨᱚᱱ ᱟᱹᱱᱤ ᱢᱟ ᱴᱚᱢᱟᱠ ᱴᱚᱛᱟ ᱛᱮᱢ ᱫᱤᱥᱞ ᱢᱤᱝ ᱛᱮᱜ ᱡᱩᱡᱟ ᱛᱮᱱᱡᱩ ᱪᱷᱟᱯᱨᱛᱮ ᱭᱟᱱᱡᱩ ᱥᱟᱛᱤᱜ ᱱᱤᱵᱟᱞᱟ ᱛᱮᱱᱤ ᱟᱹᱱᱤ ᱥᱟᱜᱩᱭᱚᱥ ᱛᱮᱢ ᱫᱤᱥᱞ ᱭᱟᱱᱡᱩ ᱥᱟᱛᱤᱜ ᱱᱤᱵᱟᱠ ᱟᱹᱱᱤ ᱢᱤᱝ ᱞᱮᱱᱟ ᱢᱤᱝ ᱡᱩᱡᱟ ᱞᱟ ᱠᱚ ᱢᱤᱝ ᱡᱩᱡᱟ ᱛᱮ ᱠᱚ ᱪᱷᱮᱵᱟ ᱟᱡᱤ ᱫᱩᱜᱩᱭᱚᱥ ᱛᱮ ᱡᱤᱱᱡᱩ ᱠᱟᱜ ᱡᱤᱥ ᱭᱟᱱᱡᱩ ᱥᱟᱛᱚᱯ ᱛᱟ ᱡᱤᱱᱡᱩ ᱱᱟᱜ ᱡᱤᱥ ᱭᱟᱱᱡᱩ ᱥᱟᱛᱚᱯ ᱯᱮᱱᱟ ᱭᱟ ᱱᱟᱥᱜᱮ ᱭᱟᱱᱫᱟ ᱭᱟᱝ ᱜᱮ ᱭᱟᱝ ᱛᱟᱵᱞᱮᱱ ᱥᱮᱢᱟ ᱭᱮᱱᱟ ᱭᱟ ᱱᱟᱥᱜᱮ ᱭᱟᱝ ᱥᱮ ᱭᱟᱱᱡᱩ ᱥᱟᱛᱚ ᱡᱟᱣ ᱫᱤᱥᱞ ᱡᱟᱪᱤ ᱵᱤᱛᱮᱥ ᱱᱚᱨᱚᱥ ᱭᱟᱝ ᱦᱤᱝ ᱡᱟᱪᱤ ᱟᱣᱟᱥᱜᱮ ᱦᱟᱪᱟ ᱜᱚᱭᱚᱢ ᱭᱟᱝ ᱜᱮ ᱭᱟᱝ ᱥᱮ ᱫᱤᱥᱞ ᱡᱤᱯᱚ ᱡᱩ ᱫᱚᱱᱫᱟ ᱚ ᱪᱟᱞᱟᱱ ᱫᱮ ᱭᱟᱝ ᱢᱩᱱᱫᱩ ᱡᱤᱯᱚ ᱢᱩᱱᱫᱩ ᱥᱮᱨᱣᱟ ᱛᱮᱱᱤ ᱡᱤᱱᱡᱩ ᱯᱟᱜ ᱡᱤᱥ ᱭᱟᱱᱡᱩ ᱥᱟᱡᱟᱨᱣᱟ ᱡᱟᱨᱣᱟ ᱵᱮᱱᱟ ᱪᱟᱯᱟ ᱟᱥᱜᱮ ᱪᱟᱯᱟ ᱪᱟᱯᱟ ᱜᱮ ᱪᱟᱯᱟ ᱪᱟᱯᱟ ᱜᱮ ᱪᱟᱯᱟ ᱵᱮᱱ ᱡᱤᱱᱟ ᱟᱱᱤ ᱱᱟᱡᱚ ᱡᱤᱡᱤ ᱪᱟᱯ ᱡᱤ ᱥᱮᱫᱟ ᱱᱟᱱᱡᱚ ᱠᱚᱥᱟ ᱢᱟᱞᱮᱱ ᱛᱮᱨᱤ ᱪᱚᱝ ᱟᱡᱤ ᱪᱟᱯ ᱥᱚᱝᱫᱟ ᱪᱟᱯ ᱥᱮᱯ ᱪᱟᱯᱟ ᱟᱥᱜᱮ ᱪᱟᱯ ᱥᱮᱫᱟ ᱩᱱᱤ ᱦᱩᱠ ᱪᱮᱵᱟ ᱦᱩᱠ ᱡᱟᱵᱚ ᱱᱮ ᱪᱟᱯ ᱪᱮᱢ ᱵᱚᱨᱮᱱ ᱫᱩᱥᱟ ᱛᱮᱱᱤ ᱛᱟᱯᱟ ᱟᱥᱜᱮ ᱛᱟᱫᱟ ᱛᱟᱯᱟ ᱜᱮ ᱛᱟᱯ ᱛᱟᱵᱟᱨᱟᱱ ᱥᱚᱭ ᱵᱟᱭᱱᱟ ᱛᱟᱯᱟ ᱜᱮ ᱛᱟᱯ ᱛᱮᱭᱟ ᱛᱟᱯᱜᱟ ᱠᱟᱛᱟ ᱟᱝ ᱟᱨ ᱪᱟᱞᱟ ᱥᱚᱵᱟ ᱠᱚ ᱡᱤᱜᱤ ᱛᱟᱜᱟ ᱠᱟᱛᱟ ᱛᱟᱯᱟ ᱟᱥᱜᱮ ᱛᱟᱯ ᱛᱮ ᱛᱟᱯ ᱛᱟᱱ ᱦᱤᱨᱮᱢ ᱱᱤᱝ ᱱᱚᱱ ᱠᱮ ᱛᱟᱯ ᱛᱮ ᱛᱟᱜᱤ ᱠᱟᱛᱟ ᱛᱮ ᱚᱭ ᱟᱛᱮ ᱡᱤᱱᱡᱩ ᱵᱟᱜ ᱡᱤᱥ ᱭᱟᱱᱡᱩ ᱥᱟᱡᱟ ᱛᱟ ᱡᱤᱱᱡᱩ ᱢᱟᱜ ᱡᱤᱥ ᱭᱟᱱᱡᱩ ᱥᱟᱡᱟ ᱯᱮᱱᱟ ᱧᱟᱢ ᱢᱟᱥᱜᱮ ᱧᱟᱢ ᱫᱟ ᱧᱟᱢᱟᱜᱮ ᱧᱟᱢ ᱛᱟ ᱨᱟᱠᱤ ᱜᱨᱚ ᱢᱟᱥᱜᱮ ᱨᱮᱢ ᱫᱟ ᱨᱟᱠᱤ ᱜᱨᱚ ᱢᱮ ᱜᱮᱨᱮᱢ ᱛᱟ ᱵᱟᱭ ᱫᱟᱛᱮ ᱡᱮᱠ ᱪᱟᱨᱤ ᱢᱤᱝᱞᱟ ᱟᱹᱱᱤ ᱭᱟᱱᱡᱩ ᱫᱮ ᱡᱟᱣᱟ ᱛᱟᱞᱟ ᱛᱤᱱᱤ ᱢᱤᱝ ᱡᱩ ᱡᱟᱛᱮ ᱪᱮᱵᱟ ᱟᱨᱡᱟ ᱚᱛᱤᱜ ᱱᱤᱜᱟ ᱭᱟᱨᱤᱥ ᱛᱮᱱᱮ ᱧᱤᱝᱢᱟ ᱡᱤ ᱪᱷᱮᱨᱮ ᱥᱮᱫᱤᱞᱚ ᱥᱟᱥᱤᱜ ᱜᱮ ᱛᱟ ᱥᱟᱵᱤ ᱢᱤᱝᱟ ᱡᱟᱦᱟᱨᱤ ᱢᱤᱝ ᱢᱚᱱᱟ ᱥᱟᱵᱤ ᱢᱤ ᱛᱟᱯᱮᱱᱟ ᱯᱟᱥᱟᱜᱟ ᱫᱟ ᱜᱟᱨᱟ ᱫᱟ ᱡᱟᱠᱤ ᱜᱩ ᱡᱚᱠᱮ ᱜᱮ ᱫᱤᱠ ᱛᱟᱯ ᱡᱤᱱᱡᱩ ᱠᱟᱜ ᱡᱤ ᱭᱟᱱᱡᱩ ᱥᱟᱡᱟ ᱯᱟᱥᱟᱜᱟ ᱫᱟ ᱜᱟᱨᱟ ᱫᱟ ᱡᱟᱠᱤ ᱜᱩ ᱡᱚᱠᱟ ᱥᱮᱜᱮ ᱫᱤᱠ ᱥᱟᱜᱟ ᱫᱟ ᱜᱟᱨᱟ ᱫᱟ ᱡᱟᱠᱤ ᱜᱩ ᱡᱚᱠᱟ ᱥᱮᱜᱮ ᱫᱤᱠ ᱛᱟᱯ ᱨᱮᱱ ᱥᱚᱢᱟᱭ ᱭᱮᱱᱟ ᱪᱟᱭ ᱪᱟᱱᱤ ᱪᱤᱠ ᱯᱟᱥᱟᱜᱟ ᱫᱟ ᱜᱟᱨᱟ ᱫᱟ ᱡᱟᱠᱤ ᱜᱩ ᱡᱚᱠᱮ ᱜᱮ ᱫᱤᱠ ᱛᱟᱯ ᱛᱤᱱᱮ ᱯᱟᱥᱟᱜᱟ ᱫᱟ ᱜᱟᱨᱟ ᱫᱟ ᱡᱟᱠᱤ ᱜᱩ ᱡᱚᱠᱟ ᱥᱮᱜᱮ ᱫᱤᱠ ᱥᱮᱜᱮ ᱭᱟᱱᱡᱩ ᱫᱟ ᱧᱤᱡᱩ ᱱᱤᱜᱟ ᱭᱚᱯᱟᱨᱮ ᱥᱟᱜᱟ ᱫᱟ ᱜᱟᱨᱟ ᱫᱟ ᱡᱟᱠᱤ ᱜᱩ ᱡᱚᱠᱟ ᱥᱮᱜᱮ ᱫᱤᱠ ᱱᱟ ᱧᱤᱡᱩ ᱢᱮᱵᱟ ᱭᱟᱱᱡᱩ ᱭᱚᱯᱟᱨᱮ ᱛᱤᱱᱮ ᱭᱟᱱᱡᱩ ᱫᱟ ᱡᱟᱣᱟ ᱛᱮᱞᱟ ᱛᱤᱱᱤ ᱯᱟᱥᱟᱜᱟ ᱫᱟ ᱜᱟᱨᱟ ᱫᱟ ᱡᱟᱠᱤ ᱜᱩ ᱡᱚᱠᱟ ᱥᱮᱜᱮ ᱫᱤᱠ ᱥᱮ ᱟᱛᱮ ᱚ ᱪᱟᱞᱟᱫᱮ ᱭᱚᱢᱚᱱᱟ ᱪᱮᱨᱤ ᱫᱮᱢ ᱫᱟ ᱪᱤᱛᱨ ᱡᱤᱜᱤᱱᱟ ᱛᱚ ᱫᱤᱠ ᱥᱟᱨᱣᱟ ᱡᱟᱣᱟ ᱫᱮ ᱥᱤᱥᱢ ᱵᱟᱛᱮ ᱫᱤᱠ ᱪᱮᱨᱤ ᱥᱟᱜᱟ ᱫᱟ ᱜᱟᱨᱟ ᱫᱟ ᱡᱟᱠᱤ ᱜᱩ ᱡᱚᱠᱟ ᱥᱮᱜᱮ ᱫᱤᱜᱤᱱᱟ ᱫᱤᱠᱷᱤ ᱥᱮᱱᱤ ᱛᱮᱱᱫᱮ ᱡᱤ ᱫᱤᱠᱷᱤ ᱩᱥᱮᱱᱤ ᱮᱱᱤ ᱠᱟᱢᱟᱛᱚᱱ ᱠᱟᱹᱪᱤ ᱪᱟᱨ ᱛᱮᱱᱫᱮ ᱭᱟ ᱵᱟᱭᱟᱱᱡᱟ ᱪᱤᱛᱟᱵᱤ ᱪᱟᱱᱮ ᱮᱱᱤ ᱥᱟᱣᱟ ᱡᱮ ᱫᱤᱥᱚᱱ ᱡᱮ ᱪᱷᱮᱯᱨᱟᱛᱟᱱ ᱟᱹᱱᱤ ᱥᱟᱢ ᱢᱟᱭ ᱵᱮᱜᱮ ᱢᱤᱱ ᱪᱟᱢᱵᱟ ᱞᱮ ᱡᱮᱵᱤ ᱠᱟᱥᱱᱟ ᱟᱹᱱᱤ ᱢᱤᱝ ᱡᱤ ᱡᱟᱛᱮ ᱠᱚ ᱪᱷᱮᱵᱟ ᱟᱡᱤ ᱡᱚᱵᱟ ᱛᱮᱱᱫᱮ ᱜᱮ ᱛᱟᱠᱚ ᱱᱤᱵᱟ ᱛᱮᱱᱜᱮ ᱨᱮᱥ ᱱᱚ ᱛᱤᱱ ᱫᱤᱞᱟ ᱥᱟᱪᱤ ᱜᱮ ᱪᱟᱱᱮ ᱦᱮ ᱵᱟᱭᱱᱟ ᱟᱹᱱᱤ ᱭᱟᱱᱡᱩ ᱛᱮ ᱡᱚᱫᱚ ᱪᱚᱛᱮ ᱥᱟᱪᱤ ᱜᱮ ᱱᱟᱱᱤ ᱟᱹᱱᱤ ᱥᱟᱣᱟ ᱫᱤᱵᱟ ᱛᱟᱱ ᱟᱹᱱᱤ ᱠᱚᱪᱤᱠ ᱥᱟᱛᱮ ᱱᱤᱱᱟ ᱛᱟ ᱡᱩᱵᱟ ᱫᱚ ᱢᱟᱨᱮᱥ ᱡᱩᱵᱟ ᱫᱚ ᱢᱟᱛᱮᱥ ᱛᱟᱛᱚ ᱪᱮᱨᱮ ᱥᱮᱫᱤᱞ ᱭᱟᱱᱡᱩ ᱛᱟᱥᱟ ᱱᱤᱝ ᱜᱚᱱᱚ ᱞᱟ ᱢᱤᱥᱟ ᱜᱮ ᱛᱮᱱᱤ ᱭᱟᱱᱡᱩ ᱥᱟᱭ ᱠᱚᱛᱮ ᱛᱟ ᱭᱟᱱᱡᱩ ᱛᱟᱭ ᱠᱚᱛᱮ ᱦᱟᱪᱟᱝ ᱜᱮ ᱪᱮᱥᱟ ᱜᱮ ᱨᱚᱜᱚᱛᱟ ᱧᱩᱨᱟ ᱪᱮᱢᱵᱩ ᱡᱩᱨ ᱛᱟᱝᱟ ᱯᱟᱨᱫᱞᱚ ᱛᱟ ᱯᱮᱡ ᱫᱟᱴᱮ ᱡᱤ ᱭᱩᱱᱩ ᱛᱟᱝ ᱫᱟᱴᱮ ᱡᱤ ᱞᱟᱱ ᱱᱤᱝᱜᱟ ᱜᱮ ᱪᱷᱟᱱ ᱛᱟᱛᱮ ᱠᱟᱹᱱᱭᱩ ᱜᱩᱡᱚᱱ ᱨᱚᱵᱚᱪᱤ
땡나 파메도 베니 덴제기다 뇨라나 부차디 덴딜다 다라고 콜라코로 윤우기 차니고 히바 자단다 이게 그 라랭기 차니고 베시 동속이 텔라 땅 안수 응안이 다다 봐도 베지 키바고노 아니 찌질 멘비기 나서 되지 쇼나 쇼미스 쇼나 쇼미스 시당 간에 있는 거 양주 다다 산니가 다 양기 속으로 다다게 토탄셔서데 되니 템삼보다 코랑까니 여봤대 자와 코랑빈의 희발 공화등 가로수 자세지 장영 라빠끈지 연전진 럭시마 난지 쥐어다바 또는 연전진이지 비가 연전되기 지스나 진유나기지 양주 다지 여봐 르지마 남지 쥐어히 비가 자라나다 나 마스게 남지니 진유마기지 양주 사지와 대꾸로 자세 코랑놈 여봐래 왠지 아차리잖아 다 다다 요수기 텔라 자와 코랑군 놈아요 라빠끈지 연전진지 비 까샤지 끈이 끈 창나 양주 매비가 우한다 땅이 아니 저작지 가야다 자기 주제 라바 끈 주세니 가대 가게 저 끈이 끈 진주 나기 지슬 양주 다 여반이나 끈 주세니 대적이 비전 미전 되요마 되는 이 바지 저러더니 연전 진입이가 연전 때라 아니 양주 따라 토바 따라 시니 아니 자기 정이 진세 대인 지슬 자쿠르다다 그 자쿠르는 뭔가 아니 나이 지슬 그런 따라 매바다 양전 희비가서 나이 지서 따라 여봐 대도 다 공직에 반한 이고 체제에서 될 때나 기대 다 왠자 다다 그 안속 그 통유비 그 자완도 시지 다 계사지 라서바지 가서는 거 안 간상 거 지지시 바로 마도 템까지 때 마페티 지마 지 안 하나 임바 아 같이 되는 인수지 말이 다 강한 달죠 아 자월 다 데이터 그 쳐서 그러고 아 진주 나그 지서는 양주 아니 다도 토바나 못어바 그래서 먼저 니슈와 대라 때니 아니 양주 다 아니 토탄쇼스 때라 다 땡카와는 일이지도 파 연전산라고 들리지 아니 까몬다지 차대 받는 듯이 다 시스로 먼저 오로자와 로데히르지 다이니코 디바스야 디그노나 아니 코타 미세그 코 다라고 치송 나라 라선 지선 자즈르 나미 다라 예세니 진주 나라 라선 지선 니치제 다 자즈 나마와테 소크 아니 다다 아니 이스 드리스 조아르히리스 대세 진지지 톱장 베이카슬라타 다라기 지선 아니 진지지 세드 토레스 심만나지 다라도 좀 이제 시주다 아 기바데서 그 아니 다 다라도 도송하래서 다 다라도 도르세들이 자위 차니 그 이게 코로나도 봐 말이 다 이게 늘가슬라 그 이죽대 아니 마디는데 아 도르야 받든지 대인들 다 달라테나 네체로 가족 향선 와서 봐 대소지 가슬라 그 다라도 토탄나 아 시당가는 거 무슨 미스 늘비기 쏜다 보지 여봐 아니 시지다 다 파치 다 끼지 선바 예 대자니 아니 이게 소양 위치들 아 다 다라기 이죽대 그런 응이라고 늘소대 돌아와 근데 또 아니다 대니존데 아니 다 다다데 간지지 가슬라 다 늘기 먹이 되지 틀었다 다다게다 묘란데 슝바리 묘란데 슝바리 다 레데 다 쪼데 나서 다다데 샤식 난죽바데 하죠 히치와 샤식이 나니 짱 되니 딘디바다 끝이니라 아니 슝바리 딱 딘디바다 끝이니세들이 대답은 니까지 샤식 딘니라 진주 때 나다 라라 뜻은 가루도 대마 딘들 진주 나라 라서 가루다 딘비겠다 딘디바다 끝이기 샤와텔라 아니 다 다다데 토피 왕도 땅이 아니 비시 동아데 다 휴쳔버리 빼잖아 진주 나의 짓을 진주 때는 양주 다 토바리 뿐아 캄바 쩐데 송다 캄바 쩐데 송히비가슬라 바사가다 까라다 짜히지 쩐 나다 이쩐스 디비다 쩐데 송히비가슬 쩐 차르니 아니 송바리 디가슬 샤와데 니바리 니바 인자 아니 바사가다 까라다 짜히지 쩐 이게 쩐 히비기 진주 나디기 짓을 양주 다 지자라 다 양주 다 지자들 아니 나서 딩상 그 다 하지 이게 토다만 이게 바인지나 아니 따라기 짓을 다 떼토 이거는 따는 떼떼 쩐 근데 캄바 쩐지 쩐지 세가슬라 아니 그치 사가다 까라다 짜히지 쩐 나디기 쩐 디가슬라 그치 인들 아니 나기 짓을 양주 다디 자르니 양주 다디 웹원 다니 아니 지그 체테야 아니 쩐히 마제네 쩐 직선 가다 바다 다다 터 진지 제오제나 직선 그래서 정확히 그 자신 남겨 지금 찍자발 대체로서 아니 진주 나기 짓을 양주 다 토픽 앞에 짓 근데 진주 라기 짓을 양주 다 토바페나 게 저슨 다 깨자 대체로서 저 여차로 대가슬라 딘디바인자 바사가다 가야다 자케 저르기 저르기 비기 진주 라기 짓을 다 양주 다 토부원 다니 아니 저슨 바사가다 가야다 자케 저르기 저르기
给日的送的

0: 양기 따디 여비 왕도 당. 얘는 축골 찍 따벨은 쳐 마인지나. 얘는 끝이 연 바인자 사가다 까노로 고 라데 이골. 양 떼라 니유 라기지 양 다 여비 왕도 찍자. 단 데단 데기 샤 샤단 칼 치르세 니라. 아 샤치고 나니 니유 나라 라서 용기 지 니 니치다. 아 끝이 어때서라 다 양주 따라도 토비 왕도 당니. 아 아니 치 아 데니 조스 데스 소마데 라네다 지데 아 도자다 죽치와나 거지. 다 대자는 맞으셔 땅강강수 샤치 많이 받는 놈이야. 야 미세 그치래 전. 양주 따라. 안도 배셔 놈 같은데요. 빼나 끈뜨세야 돼. 힘도 힘이 가서라 끈뜨다 힘도 되니까라. 양주 다 유협이 왕도 당니. 아니 다시지 또 힘이. 라네 체대제. 마돌 진주 낙 코나이나 아니 가셔지 거니 끈 낙지서라 다시지 되죠. 사서 가봐 장대는 나다 남마라라 더선 다시 되죠. 왜냐 네 가서라 끈뜨세기 비진세냐. 아니 양주 다 토비 왕도 끈뜨다 힘도. 근데 웬양 무슨 웬짱 세기로 웬짱 세기로 하나로 원나게 웬 디지스 양주 다 토비 왕도 아니 까이다 짱이 짱세야 되지. 마도는 네 가서라 가티 양주 다 되면 아니 양 얘기 비교하는 거지 웬양 세는. 근데 얘야 다 가서 타바세 타라다 이 타라. 근데 조르바세 안 봐야 된 자는 조라다 긴 줄. 근데 같이 가서 소화도 면한데 비가서 지지지 저직 비가서 가야다 자기 저 라디기 저. 근데 당아 쫄 당아만 나와. 맹아 나와더라 쫄 세는데 사자다 자는 저 라디기 쫄. 단 내내기 저리. 양 미서 그 저리. 샤치가 그지. 던들랑 건디게 반나기지. 양주 다 토비 왕도 당. 송거여리. 다때 많이 봐 건디게 봐. 근데 샤치 많이 나요. 아니 현도 세는데도 아니 끈도 세는데도 아, 드네 웬짱 세는데도 타르바 세는데도 조르바 세는데도 아, 드네 다 덴제그 꼴라 가시지르 쳐서들 양주다 아, 드네 이저르비크 아, 루소 주여바리 데인들 다 양 데소 주꼴로 좀 돌아보지 디야바이나 아, 다 제왕은 없으면 이제 다는 나라 라서 산을 강아 빠마 토스야 그 다 자친데 나이신이 은행으로서다 아, 여기 봐. 자신의 나이신이 저기 봐. 뭐다 던지 차디오리스 다 대치르스들 아니 다 양주고 걸어 야 가서 그 전화 보시니 희가 받던 데지 대인들 다 드링크 혼선되게 난데데 디세고 뭔가 찬다나 야지 대인들 다리 그 혼선되는 쪼데 선주 바가 자 코랑 놓나 치선랑을 걸어 니스 마데베게 다 양주 다사니지 걸어라 기바다게 예동다마다 간데 여바다 아니 양주 다사게 드니 조선다 보데 간데 바 진주 가기지서 양주 다자와다 진주 가기지서 양주 사자와 아니 양주 그 니바크 아니 샤치당 아 되니 민거 민장 그 주자 아 됐어라 쳇바 아 미세 그 되니 그 쳇바 아 되니 떼바 아 데 되지다 니반다 보데 아 아니 양주 됐어라 여바 보다 대소지 거니 먼저 노디지 히바더니 데인들 다 드링크 좋아하던 데비 그 아 산이샤지 아 되니 강인사 반이나 아 아니 지 먼저 베이지 되니 다체가 놓나 선지박 자가 놓나 양주 다산인데 니스 마테바텔라 나서 고아 간데랭 그리스 양주 다산인 니스 고르 마테바텔라 나서 고아 간데랭 그리스 대체르세들 아니 담보시 데네 닝바지 가르세들 닝바지 가르세들 아니 양주 야왔다라 테니 아니 양주 고코 니반라보테 고는 가서 니시에와 니반라보테 강생요리스 어떤인지 고르테 아니 다리 그 손대던 데 상익 조악 존다 보이 아니 지지 손대는 놓나 아니 안 썼다 선지 바가 다 자가 놓는 요소 치치 진주 바시 바스야 어 다다는 안 썼어 멘트니 맞지 되니 나 다시 되래
1: 진주 체만만 데 팀진다 러브 팀이 저주 지진다 지지 체만 지비에 롱진다 생겐 체만나라 가든샤
2: 제제 라산 우미 치다리 从这里写中级切据金大家可以用楼别参得选择新的部位西松部林前的中级党也许当年江苏平措党直数来追忆中南侧大眼目

지시리 막둥기 롬도리 변조기 지시리 지신 망쇠당 폐기다 중지 교제 그게 돌 신주 최교수님 제시 진단기 하장기 진보요 대인도 좀 교사 예배 동기 진단지 제자 근류기 중심 스티지기 숨년 차이샤와 이는 야가기 망하 바랏네 독주에 라마니아 독주에 디시 다지 시라게 중주년아 동주 육 이도를 크는 다디 피제도 해요 말이야 풍송 처부도 해요 방주中国忙不地界地界中同志谢永就什么铁砂界被中地特动外铺松松起坐起坐就主义要来了旁站地也起码起码的主义要来地营地地他就铁砂界被中地呀人单亲不记得

0: 我用了那呀，中国那个一三九的呀。
1: 那群主播，嘎嘎嘎，自己的尊重，我是大主播，你们的老大，咱个有他老，明天就能说。

조남초 차라자가 메다 강사를 토지유비 여자 마시치 미슈남 야나 바게치 등 라보유 담보 차라자가 무교바교 강의스나 게 미사리리자 라제민킨지 차라자 무교 니 人把 당보당 님바 승바기치 미슈치 콩스도비 차라자 그치 미슈치에 히킨줄루 마니오라 차라자미쿄 승 차라장킨지 차라자시 탕콜치 니툰 마히바라 차라자미쿄 예 차라장킨지 차라장의치 난콜더 징의 유미 마히바라 차라자미쿄 나 솔란당 두루비 너지 장마마주바당 年卡 장세마시고 차라자미쿄 주 발라위 주치수비 주송 방점당 장주의 방점 사교지치지삼 야나 메다토시니스 딘야치 시탄마시공 차라자미쿄 디 카가비 동람당 너키라 차라자미쿄 지 차라제시 닌잔도 발라위 응위부 유에바다 장세마시밤 야나 딘야치 시탄마시공 차라자미쿄 그 닌잔도 미쉬미쿄비가스 차라자미쿄 그 시친바당 린찬치 닌기니츠 사보마히밤 야나 닌카유바히자 니딘치 딘야 시탄마시공 차라자미쿄바 쥐기이 니 미쉬가 유자시귀비 딘야치 딘치 강유시나 담보 Dengyanginchi lanlo rinpa tara dunchu shigu. Ali shayuji dengya todam nimbu shibadang. Dengyanginchi lanlo rinpa tara dunchu shiba. Mene ligu kasi zowa liyuji lidu mna hihi nimbu jishini dengya shitaji gago nimbu sungu. Nimba. Cunle shayudu chala jamukyo. Cunye dang mna dunzong kisra chala jamukyo. Sumba. Chala jankin la, lito la chiri yugu. Ali cimbi ngibardo, jakaji sojong shibadang, yiju lunbi chala jankin shugu badang, chala jaga misa liriji gosho la chi yunkin shugu. Yiba, chala majikong barlawi ngibu tzama sugu, chala majikong nyingko jimbarlawi ngibu dinja yusra bogu badang, bo matoba na la ki yugu. Ngaba, Chala jaga mizun diki tadi shigu. Chala jaga mizun diki tadi shigu la tasun wayang guiti shigu. Zhuba, chala jatsagi mida yong su sugu. Chala jatsagi mida yong su bam yana chala jasa zama zuwa dan kagi tasun yabu shini nyenka mena yinni chadi mishun chi nitsur mutun ba shigu ba giyin.

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
기 멘반 참 키시 선 웅가가 메세타이 심바녀키 룬바당 자리 룬바 심바딘 룬바서 방위토 요규 대다시치 양루세니 멘반 참 키시 라중니치 닌칼리 요타 간자인시나 게 사용 담보 시로당 살랑고 도보당 도쿵 통보 로즈키 기당 대인 바게 라이크 기당 타진잔 되바당 고양서 조벌 되밤 양나 녜와 바도당 냔도 저현도 주문조와라 저코도 옌니 되바당 캐기 자저 양사당 타진잔 시디 기드당 저녜와 소지 닌칸 못튼 응고 시그 니 칸비난당 친기 체비 오옌니 고라 송쇼 시그 kāmbī shirō tō tī tsū ngāng chūy mū rōng. Gādi chūy cī gē kōng gā hī gō tāng dāchā xiāng bū sō sā nī mī xuān pō jī rō sūyōng gū. Kāntēn tī tūyōng bī shō tūyōng tārā gōng rōng dīng bī ngāng kāntēn gū. Nī, kio rō, dā kia tāng chī cī, nyō tō dīng kia jī tō sār bō gū. Rīng tā lām yāng nā yāng zā sār dī nī nī yō xī mū rōng. Kio rō tūyōng sō yō bā hī cī, 차도 사예라 다게 시디 뉴도 종종가 요닌지 르디삼 야나 토사 주그발리 종종 디니 주무송 힌도란지니 뉴요 시무송라 양사제 사동암 야나 바도다 도봉그 제도 예무송 자자 바타키지 제총아 종종그 니스 로무송어라 디응이디히 구구 심바 교로그 니치 자자 체카 탄코치 규위 추가당 교로 준대 문비 니츠 유메라 양세 다예 시디 니비 제디 시글라 니보가 타니스라 조뉴비니 므라 마다 기스 준르보와당 므라 긴근당

0: 생길린지 라캉 데클린데 롱쿠가 종초 충충징니 야용제 영진 종달 시도 폐지 중대는 당거 양다비 시주당 예는 리지비 허전당 망소자 용들이 行为引发 原马归吧 시시 마제 라캉 데클제 폐지당 중캄지리 공점니 타도제 양다비 시주라더 전초토바 첸토라 대위 탄산 멍멍자 로카 당라 시오니 당거즈위 탄산라 주의디 요롱강사라 조시제 니마현니 딩링당 폐지 중캄 타도지라 흉내자디 망원제 대시람버 공잉캠이 쉐인 여바양 천제 여바시 팅디 배경롱팅 닌친리공 감계롱팅제 나당이 주비 휴남 시비를 지낭 랑슝용제 나做 비상마나 三周拉党, Mati Tanjudang, Lakan Dikuljan Jodokola Kada Shin Yabi, Chichi Munti Sinang Yabasha.
1: Lakan Dikuljan Chashanaji, Leshu Manche, Razu Tundena, Tiburwe,

1: 그래 먼저 용법이 땜불치 있는 건 저기다 미정 개길학주 다디나 랍자 겐고 뒤에 바피나 다 레슈란 지도기 시기 좀에 꾸지죠 세치상 내마 어 거의 레슈 제교기 라지드레디 치갸다 숨주스 다 도시거도 갸다 넣지 죽주스시 다 이제 지당 임백도 치갸다 숨주스시 내놓을 다데니드바네 땡이도 남슬라워더비 윤도드마송 두치메만제 레칭기 다간신 어 냠디벤주공 토드와 차선 강보다 멍시템 불지 두제샨데
2: 사람 총대에 내려와 레질레스기다 닝궁 저야게 체드게 좀 좀알마 로마우제 다가라네 근데 난 두고 살아 디가는 아주 총주 에디 저산나게 체 답야데 디게 다 돈도와 요르베 먼저 파마도 안 줘서 그래
1: 저건 예 카르셰바 당은 지디고이기 저건 지루디 다디니 부빈소라 시고 상전전신 남자다 대체 어 치시게 구주도 당제 다디나라 망조 리슈제네 차선 미죽지지 리슈지 두고 다디는 건 저기 첸데베네 차선 첸나르쟁지 다 망조에 딜랑은 뜹투고 어 솔로네제나 Solomon would not assume to the river. Thou hung water, who was then no knees, Le Hobe, Shelby, then no knees, some chiver. Going it is in the ginger tongue, we don't money. Check and go to go. When the corner, that tongue she did it in all. Tell she be chat to me. That she shot up. Shot the winner. Ginning a big yet of shoot one. Do the two quarter. You shall also be the dandy. Gamma dear shot.
0: 고릉아스 집에게 와서 지금 대블레치세기 무게 안 계셔. 다 소스 사베지 요다 강가 돈제. 와 갑자기 이제는 약이 절도 제주긴 설지. 다 단능 안 되게 찍. 나간 뒤에 겨용기 변조기 돈의 시빈. 다 냠디 변조기 갑자기 소야디 앙당 물으셔. 다 이 냠디 이디 어 변조디 어 초구차비나 다 망조 이까니 낸다. 전수강 그 뒤도 세트그룹을 어디 사진당한 지 지 어 우인이 우지기 견조해 말할 어디 강가 먼저 어 계기락스 어 팀전에 재난 이겨 이슬락스 두세바 어디 난 차차스근데 어 간지 예통 이스적진에 줄 대념디 배주 폐게 조야기 아 다 띵심어서 망부세셔바 어 저쪽으로 가면서나 비게 강로사에 갑자기 땅 안줄 하강시디 지 사적 간에 평년디 망부제

아지 총가인이라 사가인이라 정가인이라 된주주에 팀 우르체 디다 초중다 강동에디 어 갑자기 디 앙당 물시 도제 다능 안 저기 어 라간 디고이게 변주 용구 앙당 부디 어 강리도네 도제 용기 봐 다다능 안 주지 어 녀동이 쓰기네 출라 어 강리도에 내 자신은 지단다 버도 제 니슐럭스 도제도에노 녀동이 쓰는데 젠지야 주의게 어 용조 도체니 도수 제제 도담 야구 중에 멍시도 다지 추자다 십주주식 주도에 달하고도 완전 녀동이 쓰시도 반에 자신 직항 대비 용반에 망조라 즉 어 뒤진 숨기 참지제네 자신다 어 최적 숨다 선도 숨기 수시 어 도체는 모두 참지제 다 대단 초충 관심다 로직 샤메 숨기 주지데 뒤신나네 다지 간이 새로 제견에 처전 진이시에메 두체 심기 다 레친네 처선다 간지 이지 어 이고기 어 갑자기 야구심 내랭기 레든디 야구베 셔실레 야구 주체빈다 간지 어 망조이 단다버도 처선다 어 김상 정강기 용보된조 지 망은에 전에 진이시락스 어 다지 어 지등에 전에 어 진이숨네 도제 처음이노 다 자산다 어 종교를 찾아가는 저기 어 요고기 갑자기 되나 담불 믹제니 다 그래셔 비제다 된서 척한 거네 공배당 다 망조 용보 바래다 디구이 냠데 변조 공배당 했어 다 던지 없지 사바도 간 저기 라진 좀 공준당기 어 그진 월다 망조기 초디 니즐레 마데바 어야게 치 다단단이 차샤는 건 저기 남설라와도 이게 배게 독스로디 단단 건 저기 중국 공산당이 배게 초경지 될다 어 제 결교당 어 시경 시주 망다지 독스 된젠다 망조 가진스다 초강근에 저기 계급을 가서 이게 뭐야 어 제 간이 스근다 지메요 도전이 봐 다 대비 강부 있는다 노트조에게 차기 있는다. 어, 제 면제 기능이 있는다. 계속 견제 있는다. 계속 강의 돌다 지금 이제 잠경수도 전능전 땅을 시조인보다 두비인다 단다 시조인비게 두기스도 제 생길 시합이네 이만제 된다. 어, 인기만 받았는 아주 기입는데 놓친 두전 시기가 보는 다든지 기입된지 영안에 차선당 안 주게 뒤도 남군도 같이 공진당이 거진인 바 망조는 세세의 계기불에 망조의 거진디 초첸다 다는 이제 영조 땅이 갈 년긴직다 땅이 직 거진 초긴지 보고 나 내친이네 땅이 제수 장과 삼삼주시면도 나 땅디 어 델리킹민도 아 갑디 진이 삼삼 망조디 직장 통해 매발 다단다 간서 이제 너는 충중이 있는 자기라 어 직장고 로 계속 줄리가 있는 자 또 공전당 야구바 센터체 대본 기긴지다 하고도 당한테 별 진주 동기디나 가면 되게 겹스치고 도체니 그진 침이 인스첸 망조 간게 땡죠 능기와 다른 인의 자산에디 먼저 중국 공전당디 다간다 수직례 덥체당 수직례 전당체 기근의 자신의 동조기 기급도 제 찬대 보면 나 디톨 자신이 심딩에 나 도체니 대도 디강 대전 나 망조디게나 삼릴로스 야불 시켜 중국 공전당이 그리 활당 안지 배미만디게다 기신자고 있어 계획 중인데 나 그진 체스 쉬어야지 도체니

0: 路程处不这么有的千难家大大你心比连前天呢比中龙清年清理空看给龙清家西比兰一起比连前提时我还是想转移切记对头的安全连前年班格斯学西比中当
1: 시비중담
2: 로정주부트모여다 다 시비중담 휴지두처를 해티 드릉거 시비중담 휴지두처노라 찬도종체 자야존의 인토거 주부총총 빼마치시도 허조여거 냠별라 자포가 라와사바조도가 종통통마제 시지인스 등극이 샹란 냠별제 니엔도
3: 俺的这些走路穷，那么别买这些药。别人也吃错了，咱就先交班了。这比老师不喜欢的药。
4: 公家长，俺也没了，天天不做事。俺下班就得事。俺老早干就事。俺老早干就事。俺老早干就事。
3: 这比老师不。

这个中通通马的个绿梦里面的把面龙血个

Sage Dora.

0: 다가
1: 나

0: Bejong Longti Nintin Likung, Kamke Lopti Litin.
1: Bejong Longti Nintin Likung, Kamke Lopti Litin.
2: Jachi is in a number, Nan Bejong Longti Nintin Likung, then the Kamke Longtin Santa Chitin Lenziker, Gigalos on Yamayin. Then he dal Honti Koma Ganola. Tang Tene manju baga yege nyeh. Tende sun yo baga nani. Ta gasa baga chere yese dilo. Ta ngenju ku kora ta. Manju bi yege nyeh. Oya ta te kora la. Nga zol hon ten goma gano la. Ani ma dide ji. Tene hiba tende ji. Hiba tende ji. Ta te na la. Nga zol san yi tongi ji ke. Tene chua sun rabo ji ge yo. Tene dilo toma di sim ji kora la. Mando de ji. San yi zo ji. Tene tambo de kare yese dili, ta ngenju ku koden. Rabu te ya yon dili, tene rang ke njuyo di jibi, miigi yege na ji, nguyen di jubi yege yinbi, ngenju se a, ta te, chitang kala dati ki yon, shu yon ke ta, jintang ke yipan rabu jige. Tene dili ta, ti ke kasi la rang ke njuyo di jibi miigi yege yese, rang ke njuyo di jiba se a, tsing de, ane ya gibi ki jinsen rabu di chere yese na, tuwa di tenpa. Ta te zo de kare yese dili, Kondi nganzo jinju hibi kasi la, ko jinju te, ta nganzo peiga sashi sanji kani abar tsama ga jisi la, ko cheme to ko njugu yore. Jinju chobo tsama de njugu yore. Tendir ko njugu ta manjugu sa, ka miksa gita ni chepa de mebar. Ta wencha nganju ina teta manda wa. Nganju ina teta manda wa. Chari isa di la, nganju susu susu, rarang susu ga, ani njuyu ji mingi tenke yobar. Sashi sanji ga non la, ani ri kashi chila njugu wa ta, kashi chila ko teni manjugu bar. Tendri yin di la, Ani test service itu lo, ni juga kode magiun itu sila, orang yang jual jemim ini juga seni, ada cepat jadi cikte, ia gigi jenis itu yang boleh jadi, data tambah tiga kurus. Tapi ni mana tu cerai sini lo, tang ni jual lo, tapi jual menjual ke tengah ke naya jual apa yang na, tak kan dia senjut bagu, zaga nol ni jual ngabu kau masuk yang dia lo, tang ni jual test orang yang jual jemim ini juga kanda kain ba, ani kanda kanda kau menjual apa yang menjual menjual ke cepat, menjual menjual ke nama itu. Sanjibaka zawagun lako masumba. Te jinsa chariyas. Tenzhen yinba yinza, ane tanju ka nona, ane ngenju ma hii yonbi kasila. Ta ngenju ka rana njuyu, ngenju soso ka rana njuyu di mingi ka kanta kanyinba. Teso te, ta donsi ki zonra basi yini, ane masumba basi. Tene chua samba ka nona, nganzo manju bi yi hii yonbi kasila. Mingi nyingsa sanjela, tela yangji yodinya, kanta njuma yara mansi ya, zasi yorwa. Tiga nangka tini mingyu nyingsa sanjela hibi di mingi te Ani kaala nyingsungi pari yesi ya tiri Tati nganzo hondi goma nolo sabu shini hiyo pari Shatanga nganzo ku mingi se ya tila Zayi chani ta kato kato lo kuwa Lentang mndo atin riyo pari Chi kari re se dila Ani Zawa korang nolo Tini Minci Mintang ciki zombi yurcho pika Yangtang saji Ka yige shetsam tila Nganzo mingi se ni Minci ke zon yu yur ju biko Tani yige shi zama dara gogyo Minci jueba kanji yu yigi yor hiba sha zwa Tsa tsi koran nung tenpa deri Minci jueba kanji yu yu hiba tsu di na Mingyo se ya Tengi la Yang da saji ji yige kanyi na yang Ko ming da tsi Ta jueba ju biko gu yima da bari Yima da bari Pecha gen na mik da bu Ke ming da ju yigo na Ani yang Gege te dang Ani saji gano na ngan su ma Tani ka Te sumpo te ene meta meba da bari Tese ngono la kaanru ji mepa yina, ane mik shibi ka, mik te cawa nyi na ane jiri mepa. Tem tese la, ndi ngono la mik shiba ti ka sila, ane yang dan saji tese nyan tese nipa tela tini, mik shibi ka, ane mik te sara shikyo. Oda pe te dan tena yir. Tem tese la, yige shila, yang saji yige shila yang, mingyo se ni kwa jilin yoris. Ane nipa ji kaanru yese di la, yang sa nyi si shibi ka, saji ji yige tese la, ane mik se kata ni, Mingi yige se ni, mingi yige sanji yose ni, saji yige sanji pola ya, mingi yige se ni, tenri ka tani baba ji yores. Ti kasi la, saji sanji, jangba la gogi bar. Ta kasi baba cawa gono, mingi yu nisa sanji la hibi kaji, mingi te kaan la gogi bar yose di la, 다데 사지 이게 선지 보고 놀라 진주 쪽다 닌주 나 단도나 닌주 나 보태야 진주 쪽이 콘도 열어와 대인들 진주 쪽보다 파 뜬 차비 혀도 사비 그 아 사마게다 아 미게 녀시보 되라 다 시작했더니 니가서라 미게스 어 다 다니다 다 버리세요 되시 왜 아 다 대소 대처리세요 니라 아 손등 응마크 아 되니 아 산기가 저기 걸라 사진도 되지
1: Tata Chie Ji Senpa Tena Pyo Gyeong Lung Chien Nyen Chi Likon Kanke Son Ta Lo Chi Lin Chin Shi Hyang La Ming Thu Ngan Zui Lin Chin Sen Jiro Gassu Hyo
2: Ta Teri Gong Lung Ten Rik Nong La Ngan Zui Tambu Hei Ji Di Chien Yen Se Di La Ta Sun Chi Ba Ge Zawa Korang Nong La Ya Ji Yigen Na Ya Gong Nong La Ta Yang Ta Sa Ji Ta Ni Sa Ji Sun Chi Ba De La Ni Jin Ju Chi Ngan Ju Nga 문주비기니시에서 아니 랑고 랑고 상공 고진지 얘기했다 아니 야라 야 야다다라다라다 그때 지금 도진기 이게 땅 고도그 아 이게 나 야테소야 이게 놀때야 말이 대전은 맞이 시당 체로서 봤단 너나 비지 다지던 데비게 아 내데 문용하기 선다지 자와 자기 코랑 니게 너나 아 대자 싸가 된 거야 말 근데 얘 봐 얘자 아 단 달라 되는 거 최반으로 버디 취시하게 되서 니라 Tame go to tambor jay tinji jezan ba nani ani dukte chere se dilta melad shimba tolad shimba tinji yen ba yenza ani sanda ke zayu yung no masa ga tini datji na ya mamboji yung yen ba de so no ani sabu shini tini tin yos ba me jata de so bola so mi jinse de la teni ani tata la chere se dilta nga zon de yanju kore na yanda ani ngono kore na tini na ya mamboji de zan ji ni nga so sabu 히메토반라고지 차대받는지 다 대고노는 더 미셀 다 양주고 걸라 아 다 키바자고 예바 멘트받는데 여바 공설이 이제 쉬어 여바 다 왠자 아 공바 때 키바는지 공바 때 제타 예나야 다 이건 코랑게 취즈니라 아 다 양주고 장가다 양주 강강 예바 그 양주고 민선다 아 아니 양주고 다 토탄이셨어 대소 때 때매바다 다 니니스리 자 이건 코랑 놀 때매바다 니니스리 니스니어 말이 취즈는 된제 아니 양주세요. 양시바대 양식대. 미지기 지설라 진주 진주기 지설라 양식주비기 얘기해서 달라 양주세요. 아, 던저기다 다니다 봐. 다니다 봐. 달라 달리히 지왕고노나 다 하장기다 사카도요. 지왕고노나 양주고 걸라 다 간제 사카도요 그러세요. 다당 산이 양주대 다는 나라 라스다 산을 강아 밤하러 톱세니. 직처에 있어요. 양주 그더니 장가도요. 다다 산이 양주대에서니 양주대라 니여봐 니 양주 니보다 저래긴 놓고 인증야 시오 다당 산이니 다당 사 그러잖아 다 양주 니여봐 어디 인디서 양주가 되는 남당당 되는 양주가 이게 소소고 인증 되는 스마트 처리세들이 아니 양주가 다 여섯듯이 다는 나라 라스다 산의 강가 밤만 도세들이 양주 다대 아니 진주 나당 라당 라 어떤 뭐 그짓을 저 그랬어 다는 나라라서 산의 강아 밤을 토우세디로 양주 사대 진주 쭈보고 노네 가방 나당 바당 마 어떻게 뭐 그짓을 저 그랬어 어디인들 양주니 진주 강다 강 그짓을 저기 그 토당대요 사보시네니 제망은 수바 대인들 아 양주 그 인자다 아든 자이 토당 저서도 집에 가서 좀 받는지 대인들 다 자이 찬히 야바니 양주 대니 못해 고 진주 쪽에 막 용발 진주 쪽에 막 용아 연자 아니 진주 강아 따나 밤아 알아라 사스니 진주 쥐어 바가나니 따다 사태니 쯧땡 쳇이 지슬 따 하마 진주 강하여서 아니 가 나 나 바 마 아 라 라 어 이게 제일 하죠 진주 제 따 진주 제일 하바가 나니 따또 아니 양주 때서 때 진주 지스 제들 따 진주 제보데 강다 강기 지스 양주 이제 그래서 따 권이 해 봐나 이게 나라라 뜻은 지스로 따라도 이제 그래서 양주 따 아니 진주 건을 강 아빠 마 되게 보기 지스로 사다 야나 양주 사도 저거 그래서 대인들 따 나라라 소리 강 아빠 마 예리 돈나 딘스 따 대인들 양주 니 파트 서비 지스로 진주 쪽으로 엄마시 제일 하기 바래 따 제일 하기 바래 되게 놓나 미세게 이게 직접 양주가 저서 때요 말. 따또 강래에서 이제 니서가 다 진주 아이 지스로. 어, 되네 양주. 저서가 아, 나야지. 어, 다 마수 말. 따또 진생처리에서 이제 샤탕칼 어, 다달 어, 다 안속 이게가 라는게 쳇들. 아, 되네 진주 아기 지스로 양주 예비게 된제가 라는다 보대. 아니 매바르 마도. 년치는이나 전부 되게 나서 봐 뒤소리 값이나. 아, 아니 이니 대소고 놓는 미사기 진주 아기 짓을 아니 양주 사자 같은데 마버지 통주였어 진주 아기 짓을 양주 사자 빼는 안소 아니 야라칸 그 도리 당보고 놓나 아 되니 내 냥위 니 녀신 있으니 내 냥위 니 녀신 있으 되고 놓는 냥위 해봐가 위때 다 짓지 아니 바 같이 있다가 왔네 그래 짓지 대우라 아 친중 짓지 대 대장 사자 ways 텐드르 데가스라 체르즈나 아 다와히 와기 지르 진주 아요 바다 디지털 양주 사제게 바 데네 헨아 똥호테 데 이고 노나야 아니 우와 이츠스야 데고 와테 저요데 다와 아사예스 아 진주 아 창나 아니 사자 아 데네 아 아니 똥 인닝 데고 노나 데요고도 아니 헨아 소 아 사잉고 도리고 노나 지테린 디바스 지테린 디바스 야 근디티야 안다 아스긴디스 안다 네 아지 진주 아디 창라 양주 사자 와 던제그다 아 년치조더니 콩토그 쯤부터 이니 되서 놓나 아 진주 아기 지들이 양주 사자 와 근데 쉬운데 봐 달라 띠바에 나 년치로 저래서 이라 아 진주 아기 지들이 양주 소 저르게든 소테 여데 봐 그러지 근데 이 바에서 매겐 캠보 얘기 난 자그 코랑 그 짬비 그 선지 바전 잡아 리히런 제 점아스 야티가 놓나 아니 지수 휴피 강아 바마 아날라 사양주 여롱이셔 세미 아 진주 강아 바마 어 대소라 사베 양주 여롱셔 세니 양주 여롱도세 숨바 데인들 코랑 그 손서 때야 따다 지는 인치 있다 이니 그 소다 요즈 탐비가 아 이바치 다음에 이제 시지를 따 럼바이게 되는 그 소다 냥 숨바 럼바이게 냥 숨바 따 디게 진선 라보데 소용디라 나도 키바다 그노나 나도 소효리 조디라 Penang also shinde the chase gasla. Jabuji kais Jabuji kais, il baka ya ka. Ani Sheda chitung to the Aki was a wish, kais, yana kais. Tim gasla, that shila Aki goes a week, Sheda Aki goes a week. Tigger.

Tini aki go te di ni teka ke chere zina aki go se yuigi jinju sa ge chete ju gochi kashi. Tende shi ni ane kawi hibi kasi la ane pa ka chi ite, teji sa la a chi ite. Ane wii shi pa te sa te ge gochi pa shi ni ane kawi pa ka a si a sa ta pa tende ji ti pa. Te te pa te dang ngoli na wii se a te so te za yi chani ta nago yo ma ri. Kawi hi pa te ten ngoma lo kawi hi pi te shi, yamna kawi hi pa te shi. Ti ka ji sa te a... Tene yangyu maayin ba, te chile se dhiri, shedra ga tre, aki go se ki iki pati, aki go di dhibak chitang chir. Ta wa aase ki wii tabi enji na, te chile se dhiri ko min chir. Dik sa te yangyu saari. Ta wa enchan nade ki shi ji lo, ka wii tabi nade, shedra ga nono aki go se ki wii te aate dhini sa ga, ko che pa shi ni, tende ki jaso ju shiwa enza, ane te dan, ane jinju aaki jizi yangyu saan chitang teni penso para lata, nonchon yu ni ki ta, 내가 제부 좀 하지. 찍듯이. 단 니처르지는 코랑 깨샤 코랑 거다 편절. 당 아니 시질다 로자한테서 그 얘기했어요. 봐 소리 용이 또 미치더라. 다 된적 돈이 아니 시질다 아는 탈어. 아니 사다 쓰는다. 양주 사대. 아니 맞아. 된듯이 내는 다닥 받으라다. 전에 전에다 진주 찍고는. 그 미설 거다 진주 아들라. 다 양주 무조와. 어떤 된적다 라니지. 예, 다르게 봐도 된지 차디요레스. 마도로 자유차는 이제라 아기지들이 이제 사교비 같은데 소요 바래 했어요. 어 됐지. 되네 쉐지 님바 처리잖아다. 뭐나다 양주 때 다다 사티니 양주 임바이나. 아 다 양주 그 니바도 못 처리 했어요. 찌. 아니 민거 주자도 처리 했어요. 옌다 만다와 거로 치바지 접시. 민때 민거 주자 때 아니 치바는 제바. 다 빼야나. 나손데 양주 사답을 빼야바이나 산의 강아 밤을 토스니 진주가 나 밤마 계속 지설 양주 사디제 그다 민주 가슬라 빼나 가라다 자나로 쪽 가서게 쪽세야 되다 가라다 자나로 쪽 가게 쪽세야 되니나 자이 찬이 양주 요메 자리 마도는 아니 집아 지저 찬이 다 양주 요바 되라 되니 아니 가라다 자나로 쪽 가서게 쪽 히바데 로바 자단 쪽주 쪽 되라 거기 봐 가라다 자나로 쪽에 쪽 답이니나 쪼롱 양자를 저 조롱 아니 뭐 조막 좋다 대응 됐을 민트 그 주자 된지 쳐버릴 때 양주 사대기 니발했더니 아니 싸게요 대응 됐을 양주 사대기 니바크 아니 민이나 민기 주자라 그 민기 주자도 그 쳐봐야지 누구야 또 진주 가기 지지 양주 사다 다 진주 가기 지지 양주 사다 밥에나 양 아스기 양다 양이 양 따블은 쳐봐 이나 양 아스기 양에서 양주 사대 제우 됐을 자치위 되지 그래서 양신 자치 와서 하여튼 그 용 양의 영생이 있을 직보주 돈다. 오, 자란데 양문도 직보 문득 서와. 되네 진주 박지지 양주 사저와 저와 배나 차바지기 차다 차바기 차다. 차바기 차다 비인지나? 아니 나도 지지 찹지 시다. 안간로 코사만은 들이 종아지 찹송다. 아 찹셰. 차바지기 찹스들이 오늘 휴치와 휴잡고 네 차침 보내는 거다. 되네 타바지기 타다 타바기 탑다 그런 소리 바이나? 타바기 탑디야? 타바가 그 탑. 아, 나도 잘라서 바꾸고 이제 타각타. 타 바지기 탑대. 탑당 히름 인게 놓는 게 탑대. 타기기 탑대. 뭐야? 아또 진주 바지지 양주 사죠. 다 진주 마지지 양주 사죠. 나 냐 마스기 냠다. 냠하게 냠다. 아, 라키 그럼 마스기 냠다. 라키 그럼 이름다. 와, 나도 이제 그 처리. 아, 민라. 아니 양주 대자 왔다라. 니 아, 민기 주자도 쳐봐. 봐. 어떻게 니가 해요? 예스. 되는 님마지 처리했어야 되려. 샤식이요. 다 샤위민하죠. 민기는 샤위민. 답변아 바사가다 가라다 자키고 저게 딕다 진주 가기 진 양주 사자 바사가다 가라다 자키고 저 가세기 딕 사가다 가라다 자키고 저 가세기 딕다 버는 선바이나 자이 자니 찍 바사가다 가라다 자키고 저게 딕세 양주 매 바래 근데 바사가다 가라다 자키고 저 가세기 딕세 들이 양주 된 인주 니가 여바래 사가다 가라다 자키고 저 가세기 딕이나 인주 매 바 양주 여바 근데 양주는 더 자와 되라 때니 바사가다 가라다 자키고 저 가세기 딕세 하테 어 자라디 형만아 저리 댐다치 딕이나 또 딕 서와 샤와디 시스마 때문에 사가다 가라다 자꾸 저 가서 이기나 지히 있으니 근데지 지히 오세니 아니 까마톤이 끝이 참 그래 근데 얘 봐야 자 지다위 전에 아니 샤와지 디선지 쳐버다 아니 샤마이 베게 민장 말해 줘 그랬으나 아니 민게 지자대 그 쳐봐야지 저봐 근데 그 닦고 니바 탱겨레스 너 띵딜 샤치기 찬이 해 봐야나 아니 양주 대저도 조대 샤치기 나니 아니 샤와 니바다 아니 끝이 샤테니나다 주바노 마레스 주바노 마테스 다도 체리세들 양주 다사 니고노나

미세거든요 양주 사이코들 다 양주 다 있고 때 하장교 체사 그러고 다 뉴라 전부 주 당아 바르들 다 배주 다트지 윤우당 다트지 라는 인가가 찬다 때 까뉴고 좀 잡지 다 사사 팅팅 그 그런 지 때나 판매도 배기 아니 된적이다 뉴라 나 보자 돼 된들다 다라고 콜라고 윤우기 찬인 거 해봐 자당당 이게 그 라는 게 찬이 거 배시 동서 그 테라 아 당아 순간 다다 봐도 배지 키바고 아니 찌질 멤비게 나서들이지 쇼나 쇼미스 쇼나 쇼미스 시당 간에 있는 거 양주 다다 산이가 아 양기 속으로 아 다다게 토탄 줘서데 아 되니 템 삼보다 코랑 까니 여봤대 자와 코랑 비는 히바 고든 가로서 자세지 장요 라파건지 연전진세 러시마 난지 제다 这个人精一些比较人的意思了啊进入那个就是研究大计划吧人家嘛那么就一些比较人家的那马上给他们这些人就马上就是研究啥叫这个人咋是可能没有吧人家这里的那大大就是给他了咋可能不能了呀那把更就研究一些比较更长了研究没比个我让他当你啊你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
대제기 비존. 미전되어마. 되는 이 맞지 저기 연전 진입까지 연전대야? 아니, 양주 따라 토바다르시니. 아니 자극적인 진세. 대지들 자쿠르다다가 자쿠르는구나. 아니 나이지스로 그런 따라 매바다. 양전 희비가서 나이지스 따라 여봐. 대도 다 공기에 반아 이고 체제들 되나 기타. 다 왜자 따다 건강 속그 통유비가 자완데 시지 다 계사지 라서바지 가서는 관한 간상고 지지시 바람아도 템까지 좀 맞게 지마적인 하나만 임바 같이 되는 인수지 말이 다 강한다죠 자월에 다 데이터 보고 쳐서 그러고 아 진주 나그지스는 양주 아니 다도 토바나 못어봐 그래서 먼저 니슈와 데라 때니 아니 양주 다 이제 아니 토탄 줬을 때라 다 땡카와는 느리지도 봐 연전산다고 느리지 아니 까몬다지 차대 받던 듯이 다 시스를 먼저 我老早我老早起来就答应人口第八岁啊，这个喏啦，啊，你过大，没事过大大过去送。哪吒拉上几岁呢？扎些个阿弥达扎爷爷生的，嗯，今就哪吒拉上个几岁呢？年纪就大，扎些阿妈话的说个，你达达，啊，这你是这里是，这玩意儿是，这些经济经济托讲，啊，这个是啦达，达达个几岁呢？你经济经济是的托里是，什么年纪达达多少？人家细就达，啊，七八的说个，你，达达都多送个来是吧？ 다다도도르세디르자위차니고이게코론도바마리다이게르가슬라고이즈데에니마디니데 다다데 간지지 가슬라다 느기 먹이 되지 틀었다 다다게다 묘단 슝바리 묘단 슝바리 다 레데 다 쪼데 나서 다다데 샤식 난죽바데 하죠 희체와 샤식이 나니 짱 되네 딘디바다 끝이니라 아니 슝바리 딱 디바다 끝이니 세들이 대답은 니까지 샤식 되니라 진주데 나 나다라 라 뜻은 가루도 대마리 Tindir jinju nara lasan karunda dimbigita tindi bada kutsiki shawatela ani ta tada te topi wanda tani ani pishi tonate ta huchembore pegana jinju nae jisal jinju utene yanju tato bade pena kamba chente son tab kamba chente son hibigasela basaka da kara da tahi jit nata yitins tivita chente son hibigas chen tsarni ani somar tikasar shawat nibar 니바인자 아니 바사가다 가라다 타케지 쩌는 게 쩌는 기비 진주 나티기 지슬 양주 다지자라 다 양주 다지자들 아니 나서 등상 그 다 하지 체 토타만 게시 바인이나 아니 다라기 지슬 다 때토 이는 다노 때티에 줘 근데 컴바 쩐지 쩐지 세가슬라 아니 그치 사가다 가라다 타케지 쩌 나티기 쩐 대가슬라 그치 인들 아니 나기 지슬 양주 다티 자르니 양주 다티 웹원다니 아니 지그 체테야 아니 전 희 맞아요. 전 직선. 가다 바다 다다 다 진지 지어 오잖아. 직선. 그래서 영화 그 자체 난 게 지금 찍자 봐.
Teacher said, and Jinju Nagis and Yanju Tatopic. A pages. Then a Jinju Ragis and Yanju Tatopena. Key Jerson. Ketcha teacher is a Jetsarwa. Take us a tin dibayanza, Pasaga the guy, the Jacques Jerry Jerry, big Jinju Ratigisla, by Yanju Tatop one Donny. And his sons, Pasaga the guy, Jacques Jerry, Ratigi, Jers. A key Jertison. Then he could sit down and swim and a key Jerchita, Saga the guy, the Jacques Jerry, Ratigis. At the end of the Katsindila, Ligijurag Jisney, huh? Tata top you want the Tani. Your chicksen. Your chick, Mazeni, Kadapata, the Jinjija was in a chicksen or a chickija. Then the Jinju lag Jisela, Yanju Tato Badapena, Chukol Tsars. Chukol Tsars. Yana Chukol de Songda. Digasla, Colte Songda, meaning a Chukot Tower. Tim the Tindibak Shasitela, and the Jinju lag Jisela, Tan Nara Lassens, lag Jis, Yanju Tato Barwa. Then the Pasaka the Ganako Latte comes. Yanju tati, yobi wanda tan. Tini chukol chik dabelan suen ba inji na, tini kutsi yin ba inza, sakata ka naruko lata yikolus. Yang tila, jinyu lagi jizi yanju ta yobi wanda tani chik jaba. Tan dada ndaki shawa, shetan kala chile se dili, shatsi gu nani, jinyu nara lasa yonke ji, nini nisi dan, kutsi, teso la, ta yanju tarato tobi wanda tani, ane chi, tini yosu teso suma te, lani ta jite, doza ta juk chewa na pochir. Ta tie zan de ma zhe xie dang gang gang su xia xin meng ba gan nong la yang yang mi se ge chere zhen yang ju da da ngan de bie xie dong a de yo bie na geng de xian de xin de xi bi ga se la geng de da xian de de ning ga la yang ju da yue bi wan de dang ni a ni da xie ji de xi bi ge a la ding che de xie ma to le jin ju na ko na yin na a ni ga xie ji ge ni ge na ge ji se la da xie ji de zhe sa se ga ba zhang de ga da na ma ra la de zhen da xie de zhe ge wei zhen ni ga se la geng de se ge bi jin se de ya 아니 양주 다 토비 원다. 근데다 현대. 근데 웬양 무슨 웬짱 세기로 웬짱 세기로 하나로 원 나게 웬. 되게 지스 양주 다 토비 원다. 가야다 짱이 짱세 되지. 마도는 네 가서 가티 양주 다 되면 아니 양 얘기 비주한 거지. 웬양 세는. 근데 얘야 다 가서 타바세. 타라다 게 타라. 근데 조르바세. 안 봐야 된다는 거 라트 긴 줄. 근데 같이 Nganzu suwa da mianan da bikasala, chi chi chi jirjik hi bikasala, kaya da chakhi chi rati ki jirz. Tani, danga zolus, danga ma nangwa, menga nangwa tira zolus, satsa da zanur zolus, lata ki zolus. Ta nende ki chiri, yang misa ki chiri, shachi ki kisi. Tende liyang, gondi hiya ba nangyi chi, yang ju ta, tobi wanda tani, sungu yori. Ta te mayin ba gondi hiya ba, tani, shachi mayin na yang, ani hiyantu siyan zato, ani gantu siyan zato. Tene wenjang senendado, tarba senendado, jorba senendado. Tene da tenje ke korla, kaji chile chile sebele. Yangju ta, tene jerwi ke, luso chu yabare. Tene da ta yang, teso chu korla chun dor drabo di di yabaye na, ta jiwang no suma na ye, ta na nara la senda, sana ganga pa ma to se ya ke, ta za zin de na yin shi ni, eni ngar su ta, yogi ba shi, za zin de na yin shi ni yogi ba. Wada tenje ki chali yore yis, ta te chile sebele, eni, ta yangju ku korla ya kasa ku zonra pushini hii yaba tante jini ten indira ta tering lonsendig nande te tisei kuma ka chanda na ya jini ten indira ta rig lonsendig no zo te senju paga zao korang no na cizan rangan korla nisi maten pegi ta yangju tasa nginji korla kipa traki yedong ramada kante yoba tang ani yangju tasa ka teni yosun rabo te kante yaba jinju kagi jisar yangju taja wata jinju kagi jisar yangju saja wata ani yangju ku nipa ka अने शाची दां आ तेरे मिंग मिंजांग के जुझा तेरे सोला छेपा मिसे के तेरे के छेपा

Chobanamba,

초반남바 다송 의진이 비르지 요지저 러시바데 찬도 바효존이 비 셈바보 데가가 콩가 시모도 조모라 플리징가 다샹라 라사가마 콘선이 비 셈바보 트니 추중거레고 시빌러지 고람란 시바데 진이도 콩가 러지데 파마번치도 라사 바나숑레 요비 아지 진진 바중도 찬도 띵치 존레 요비 아고 자바도지지라 퍼니 사마샤와 란로다 年的土生逐步用为门的学习营实现个

0: 워코니 칸키랑데 로인싱카 노르무이 드린체도레 세테니 고아티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슈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나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르니 돈솔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기
2: 오레레레 롱진 카파송야레 진가 마기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는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您这对着东坡吃了一顿，来买三只粥啊，来点点，吃给大队王兵增加点，弄只羊只大半，十万些。

Jobnambazo,

다다 체지 센시밀린 첸데네 베주무만 군체롱 체리콩 칸케롱 체지 슈드 레젤린친 세주라시 반데시 잔데 셴유니 셴바부 린지라 닌데 디토 난츠린친 신주 마지비 팅고 시주단 체지 신주린지라 닌데 류디 신시용이 제시